망한 원인 중에 하나 군사력이 아수르에 밀렸거든요. 바벨론에 밀리고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에 밀렸는데 그 회복을 필요해서 1번이 군사력인 것 같으나 군사력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물질을 주지 않으셨어요. 원래 그 북이

기본적으로 외유가 이렇게 순탄합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침략, 침탈만 이어질 뿐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외교가 좀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금을 주면은 여러 강대국과 뭔가의 거래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명이 귀한데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은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물질이 귀하지만 물질보다 더 귀한 분은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도 없고 더 부한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천만인을 이기는 것이고 단 하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한 시간을 채우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영의 세계를 만들어주세요.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인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세요. 이게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실 것인데 세 가지는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한 마음과 한 길이에요. 한 마음, 한 길. 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그 땅의 심으리라. 심겨진 자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심겨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때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분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설명을 드려가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 한 마음과 한 길.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그 살리시기 위한 회복의 첫 시작인데요. 한 마음, 하나의 마음과 한 길인데 이게 숫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결, 우리가 결을 말하죠. 그죠? 결, 나뭇결, 그죠? 질감 이런 거 다 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한결 같은 마음과 한결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한결. 많은 것들이 있으나 다 그 결이 같은 거예요. 쫙. 우리가 이렇게 실을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때 한길, 한 마음, 한결 같은 마음을 준다. 이걸 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이렇게 와닿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분열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모든 분열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는요, 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온 마음, 온전한 마음, 전심, 옛날 성경 전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남유다 사람들 중에 마음의 분열을 겪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다가 5분도 못 앉아 있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전화 받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분열된 마음, 흩어진 마음들. 온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뭐가 좋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 길이다 저쪽으로 가고 인생에 무수한 갈래만 남아있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의 고통이에요. 현대인들의 고통은 깊이 뭐 심리인지 상담인지 아니면 철학인지 영적인 것인지 다 의미가 같습니다만 내적 통합 능력의 상실이에요. 내적 통합 능력의 상실. 마음 속에 통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이 있는데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마음이 있는데 다 각각인 거죠. 소위 말해서 분열이죠, 분열. 그러니까 정답이 소멸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이 없어진 거죠. 기준이 하나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향방을 잡고 에너지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대 서사가 해체됐다. 거대 서사가 해체된 거죠. 어디에 이야기에 나를 맞춰

맞춰야 될지, 어떤 음악이 장단을 맞춰야 될지, 거대한 서사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서사가 무너지고 기준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답이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으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이 현대인들보다 내면의 분열이 무척 큰 거죠.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것은 가지고 있지만 다 소위 말해서 파편화된 가치인 거예요. 파편들, 파편만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파편들은 쓸 수가 없어요. 젓가락도 짝이 맞아야 쓰는 거예요. 하다 못해 나무젓가락도 짝이 맞아야 쓰는 것이지, 서로 막 꺾어지고 어거지면 그것도 못 써요. 그러니까 내면에 무수한 것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의 결이 만들어져야 돼요. 결이 쫙쫙 꼬든 같은 것을 맞췄을 때, 여러 개를 맞췄을 때 뭔가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통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현대인들의 내면의 세계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으나 정작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편화된 가치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상대적인 가치가 난립을 하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진리가 서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모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던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아픔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모순이죠. 열심히 일해 돈 벌면 그만큼 내 인생이 소진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 현대 사람들의, 어떤 현대인들의 그 내면의 통합 능력의 상실. 그리고 이게 그 소위 절대성의 상실이거든요. 이게 분열의 원인은, 그러니까 사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존적 불안이잖아요. 실존적인 불안인 거예요. 원인은 한 가지예요. 절대성이 상실됐기 때문이에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는 불행이에요, 여러분. 원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준 하나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자유인 거예요. 그 유명한 어느 사람이 그런, 자유는 형벌이다,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기준도 정답도, 그 중요한 어떤 서사도 없이 주어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파편에 불과한 것이고, 그 무수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뭐 소위 결정장애도 있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내면의 세계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분열이 들어온다. 거죠. 성경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부하려 하는 자들 잘 들으세요. 부자 되고 싶은 분들, 돈 많이 벌고 싶은 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뭘 경고하는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원문으로 말하면 갈망할수록 상처만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망할수록 상처만 커져요. 더 읽어드릴게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거기다 보면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대요. 여기서 많은 근심은 숫자적으로 많은 어떤 수량적인 얘기가 아니라 종류가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이 다 다른 거예요. 내 안에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가 한결 같으면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야 뭐 바구니도 만들고 뭐 그죠? 선택기를 만들든 이런 거예요. 그러나 결이 다른 수많은 것들은 우리를 찌를 뿐인 거예요. 하나도 내 마음의 인생의 결과도 내 마음의 결과도 맞지 않고 내 인생의 결이랑 맞지 않는 무수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부한 것 같으나 결국 그 많은 것은 근심으로서 도리어 우리를 찌르는 거죠. 결이 다르기 때문에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해로운 근심. 갈망할수록 더 많은 상처를 입는다. 무엇 상처가 있냐면 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크게 하면요, 그만 살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려 하는 마음들, 세상에서 지금 흘러가는 이 세상적인 이야기들의 흐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많은 그 어떤 해로운 것들을 주는데 우리의 결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분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다가 분열 경험하고 돈을 모으려고 애쓰다가 많은 근심을 가지고 결이 다른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상처받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길을 주신대요. 은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한결같은 마음을 품어야겠다. 아, 하나님을 위하여 내 한결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아, 믿음의 한 길을 가야지. 아, 주의 뜻을 따르는 고운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우리가 그 말씀 또는 묵상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 결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남편과 아내가 결이 안 맞아요.
길을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교회와 내가 결이 안 맞아요.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의 어떤 내면의 세계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는 거 자꾸 찔려요. 찔리는 원인은 결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한결같은 마음을 주세요. 남편과 아내가 맞춰지고 교회와 내가 일체가 되고 내가 맡고 있는 이 직장과 직업이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이런 일치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자식과도 한결같은 마음을 주심으로 뭐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내면의 통합이 일어나고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한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면의 상처가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결이 다르니까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주신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면 마음의 결이 쫙쫙 맞아져요. 아, 빗질하는 것 같은 거 이렇게. 아,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일이.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 우리에게 한결, 결이 같아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정에 대해서. 두 번째 뭘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 카바드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겁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들어집니까? 안 들어집니까? 여기 있는 컵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벼우니까. 그죠? 그러나 이 강대상은 바퀴가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집채 많은 바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거우신 분인 거예요. 그 경외라는 뜻이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워낙 그 존재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분이 나의 바위가 되는 거예요. 막는. 그러나 내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 카바드라고 단어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우셔서 그 안에서 경외, 좋은 의미로 경외하면서 그러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이게 신앙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런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내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느 외적인 것으로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외형적인 많은 것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생겨지면 나머지는 다 믿음이에요. 숨을 쉬어도 믿음이요. 잠을 자도 믿음이요. 밥을 먹어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내 안에 없으면요. 이 예배도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으면요. 찬송을 불러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 불과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뭘 주시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인 거거든요. 다윗이 쓴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그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시편을 얘기하죠.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 주옵소서. 오늘 성가대 잘 맞아요. 언제나 이렇게 그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 달라고 그죠? 다윗이 여러분 왜 기도할 게 그렇게 많은데 나라를 통치해 보세요. 애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나라를 움직이려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왜 다윗이 거기서 그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곧은 마음 정직한 영 올곧은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구원이 즐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에서 내가 주님께로 달려나가고 싶

마음을 달라고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예배고 주일이고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고통이 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예배를 드려보세요. 한 주는 올 수 있어요. 두 주, 세 주, 막 이렇게 1년 오면요,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빈 것만 계속 하면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예배에 시간시간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삶 큐티 7월 19일자 묵상 에세이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우리가 생명의 삶 7월자에 보면, 7월 19일에 보면, 그 가축과 들짐승의 차이라는 이제 제목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요. 이야기가. 여러분, 가축이 있고, 들짐승이 있습니다. 소도 집에서 키우는 소가 있고, 밖에서 지가 뛰어다니는 소가 있어요. 개도 집에서 키우는, 주인이 키우는 그 개가 있는가 하면, 밖에서 돌아다니는 들개가 있는 거죠. 가축과 들짐승의 차이는 무엇일까?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가축은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목장을 했습니다만 늘 사시사철 22년 동안 아침에 사료, 풀 베다주고 물 주고 우유 짜고 이런 일을 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그 가축에 먹을 것과 또는 보호를 해줘요. 다른 걸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중요한 얘기, 가축은 시간이 지날수록 온유해집니다. 가축은 시간이 지날수록 착해져요. 처음엔 사나워요. 그러나 잘 키워나가면요, 나중에 막 쫄래쫄래 따라다닙니다. 가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유해져요. 반면에 들짐승은 주인이 없어요. 혼자 힘으로 험난한 들판에서 자기와 새끼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경계심이 강해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사나운 야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일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유해져요. 사람이 착해져요. 겸손해져요. 부드러워져요. 할렐루야.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드리면 드릴수록 문제적 인간이 되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적 인간이 되는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주시면 회복은 시작된 거예요. 그 마음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아, 하나님 존귀하구나. 참으로 사랑이시구나. 이 마음, 이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신 세 가지 마음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번째 하기 전에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이건 해야 됩니다. 39절 말씀.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을 위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근데 왜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냐? 회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후손이 잘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시니어 사역을 하면서, 교회 시니어 사역 있잖아요? 하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많이 와닿았어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세요. 새벽 기도 안 빠지시고 늘

와서 새벽 기도. 하도 예배란 예배는 빠지고 고령이신데,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고령이신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 나들이 갔을 때 어떻게 집사님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고 그것도 걸어서 모든 예배를 다 나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진짜 멋진 얘기를 해요. 저는 저희 후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신대요. 자식만 생각하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어른은 후손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새끼만 생각하는 건 동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 안에서 깨어있고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지성 속에서의 부모는 내 새끼만 있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손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후손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진짜 어른이다. 진짜 어른은 자기 새끼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후손까지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 참 귀하고요. 그분이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성이 여시예요, 여시. 찾아보세요. 여시 몇 명 없어요. 두 명인가? 아주 복된 집안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에 보면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요 아무쪼록 피할 곳이 생겨지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진짜 귀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거예요. 잘 유지하시고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그 땅에 심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심는데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 사과가 있는데 사과 안에 씨가 있죠? 그 씨 안에는 사과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무한대의 얘기잖아요. 사과 씨 하나 안에는 사과가요, 셀 수 없을 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셀 수 없을 만큼의 사과의 이야기는 어느 때 비로소 시작이 되냐면 사과를 심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음에 심어줄 때인 거예요. 심겨지지 않는 씨앗은 끝나는 거 없어요. 그러나 심어진 씨앗은요, 무한대 이야기를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계획과 비밀한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믿음의 세계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에 심어주세요. 교회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해 심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게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안 될까? 이유는 한 가지. 심어줬는데 그걸 유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심어줬다고 하는 것 또는 교회에 심겨줬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진짜 큰 은혜예요, 여러분. 잘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막 뽑았다 놨다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딱 심어놓고요. 기본 10년, 20년, 30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수한 놀라운 역사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심어주잖아요. 우리 푸른 선상교회에 다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 심겨, 등록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교회를 잘 섬겨보세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는가. 교회를 잘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겨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펼쳐나가시기 위해 행하시는 그 최초의 일이 뭐냐면 심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말해도 몰라요. 모르는 거 어떻겠어요. 그게 운명이겠죠. 그러나 정말 깨닫는 자는

0: 그냥 진득이 숨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심겨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곧 열매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복음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 그러므로 한결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또는 심겨지세요.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율법적 문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한결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벌써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세계 속에 심었구나, 교회에 심었구나라는 것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잘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셨,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냐면, 제가 종종 비유를 설명합니다만, 이 컵처럼 지켜야 돼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목양실에서 컵을 하나 왕창 깼어요. 하나를. 컵을 두 개를 들었는데, 욕심부리 세 개를 들다가 떨어져가지고, 컵이 진짜 박살이 났는데요.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면 깨져요. 그러나 잘 보관하면 천 년도 갈 수 있어요. 그죠? 이 컵은 잘 보관하면 천 년도 갈 수 있어요. 신라 그 가보세요. 신라 거기 가면 유리잔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요. 천 년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대충 하다 보면 이거 금방 깨져요. 믿음은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관리하면요, 영원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한결 같은 마음을 이미 주셨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고 심어진 자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전인격적으로 힘을 다 전심으로 응답하면요, 인생은 회복되고 회복을 뛰어넘어 복을 받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토요강단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 성산교회 054-272-797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날이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는 이미 최고 기온을 40도를 찍었대요.
2: 아, 너무 힘들겠어요.
1: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참 그런 더위도 있고 힘든 네. 시간들도 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시원한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정체성이라면서요.
2: 네, 네. 정체성입니다. 이제 다 휴가철이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물놀이를 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응당 더위하고는 상관없이 무더위를 몸으로 직접 마주하는 네. 워터파크 다들 가시잖아요. 저번 주에 저도 조카들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네. 아니 제가 눈을 떠보니까 네. 놀이기구로 끌려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겁이 많거든요. 고공 낙하는 꿈도 못 꾸는데 조카들이랑 딸이 너무 체근하는 바람에 인원이 꼭 채워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뭐 4명 정원 뭐 이런 뭐
2: 그런
1: 기구였나
2: 걸로요.
1: 보네요.
2: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네. 계단을 오르다 보니 정말 다리가 너무 저리고 무서운데 계속 네. 제가 용돈을 줄게 네. 이모는 내려가면 안 되나. 너무 늦었어 이모, 너무 늦었어 이모 이러고서 올라갔다 보니 끝까지 갔더라고요.
1: 네.
2: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를 잃어버렸어요.
1: 네?
2: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누구일까? 여긴 어디인가가 정말 계속 생각이 나면서 아 이분이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과 함께 올라가다 보니

0: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갔는데요. 쫙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1: 네?
0: 두 번째를 또 타러 갔더라고요.
1: 세상에.
0: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밀려서 또는 자녀들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든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정말 억지로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딘가에 상황에 밀려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으나 저는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심장의 떨림이 콩쿨 직전하고 똑같더라고요. 오디션 볼
1: 어떡해요?
0: 때처럼.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잠시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1: 네.
0: 돌아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다.
1: 아멘.
0: 결국은 내려오게 돼 있더라.
1: 결론이 네.
0: 네. 그렇게 여러분께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435장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고요. 나의 갈길다 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어느
1: 아멘.
0: 때에 어느 곳에 서 있던지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첫 번째 찬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아멘. 오늘 첫곡 함께 듣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0: 네,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오늘 어떤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1: 첫 번째 작곡가로는 차이콥스키를 만나볼까 합니다. 정말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던 그런 작곡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차이콥스키는 굉장히 유약한 어린이였다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어떤 성정이 유약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그냥 건드리면 깨어질 것 같은 유리 잔과 같은 아이였다라고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너무나 예민한 나머지 남들이 듣지 못하는 본인 내면 세계의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내면
1: 본인의
0: 세계.
1: 마음에 많은 음악들이 있었다면 그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콥스키가 어렸을 때 함께 지내셨던 유모는 차이콥스키가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서 힘들다고, 자주 울었다라고 글을 남기신 것도 있긴 하거든요.
0: 네.
1: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차이콥스키의 곡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굉장히 광대하다, 넓다, 아, 정말 풍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차이콥스키라는 인물을 알고서 그 곡을 접하면, 아, 어느 부분에 이 사람의 어떤 비장한 마음이, 이 사람의 너무나 힘든 마음이 담겨 있을까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정체성을 말씀드렸을 때는, 차이콥스키는 이성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자의 어떤 협박에 못 이겨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당신이 나와
0: 네?
1: 결혼해 주지 않으면
0: 네.
1: 나는 삶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노래하는 제자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평안한 삶을 한번 꿈꿔보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차이콥스키가 살던 시대의 그 러시아는 정교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형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분께서. 그래서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남들과 비슷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나도 평범한 사람이다를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세 달을 못 견디시고 도망을 가셨어요.
0: 아, 도망을
1: 네,
0: 갔어요.
1: 정말 도망을 가셨어요. 이렇게 살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떠나셨고요. 그래서 차이콥스키 음악 속에는 그의 내면의 세계가 담겨 있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감상을
0: 네.
1: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현을 위한 세레나데 1악장입니다.
0: 네.
1: 세레나데는 보통 우리가 창가에서 뭐 고백하는 노래,
0: 네.
1: 밤의 음악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차이콥스키의 세레나데는 차이콥스키라는 인물을 먼저 투영하시고 들어보심이 더 감상법에 맞지 않을까. 그의 삶을 담아서 여러분께서 이 곡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느 부분은 아, 많이 슬프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0: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선율이 이제 들으니까 살짝 구슬퍼요.
1: 네. 현을 위한 세레나데이니 관악기는 없겠죠.
0: 네.
1: 현만이 우러내는 그 어떤 선율의 잔잔함을 여러분이 1악장에서 꽤 느끼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이콥스키는 길을 잃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대상에 맞지 않는 본인의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음악으로 승화시켰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발레 음악도 있고 교향곡도 있고 또 바이올린 협주곡도 있고 수많은 곡들을 남긴 그런 작곡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었을 수 있으나 본인의 삶의 면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슬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0: 네. 두 번째로 함께 할 곡은 어떤 곡인가요, 교수님?
1: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의 왈츠를 준비했고요.
0: 왈츠.
1: 쇼스타코비치라고 하면 준비한 곡은 왈츠이지만
0: 네.
1: 전쟁이라는 부제가 붙어야 합니다.
0: 그래요.
1: 스탈린 정권에서 활동했던 작곡가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충 상상이 되실 거예요.
0: 네.
1: 얼마나 많이 억압받고 마음대로 할수 없었는가. 작곡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어 놓았을 때 통치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숙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0: 수청까지
1: 정말,
0: 되나요?
1: 네. 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결과물이 그 작곡에 달려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다가
0: 네.
1: 어느 날인가는 스탈린이 이거 안 됩니다, 이 곡. 금지시키세요 하면 그 다음날 신문에 나는 거예요. 음악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긴장하시는 거예요. 아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마르셨고요.
0: 네.
1: 예민해 보이는 그런 성품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이 원래 살다 보면 그 삶의 궤적에 따라서 표정이 변하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내가 오늘 끌려갈지 내일 끌려갈지 알 수가
0: 모르니까.
1: 없어요. 게다가 문화 숙청이라는 것이 이런 공산주의에서 많이 이뤄졌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체제에서는 뭘 했어야 될까요? 어떤 곡을 작곡했어야 될까요?
0: 살아남으려면
1: 네.
0: 뭐 아무래도 뭐 어떤 그런 정부나 정권을 향한 찬양이라든지
1: 그렇죠.
0: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엿보이는 그런
1: 그렇죠.
0: 곡이어야겠죠?
1: 그러면 체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은 아무래도 영상이 되어지겠죠. 영화

0: 영화를 만들었을 때 스탈린이라는 인물을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배경음악.
1: 네.
0: 영화의 수많은 배경음악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후대에서 봤을 때 쇼스타코비치는 본인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일까요? 아닌 사람일까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 네.
0: 일단 숙청을 당하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
1: 무섭잖아요.
0: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신동으로 이 곡이 이미 외국에 싹 이렇게 퍼질 만큼 작곡에 능하게 하셨는데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면 숙청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체제에 맞춰서 작곡을 하다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곡을 작곡할 수 없었겠죠. 아마 중간에 어떤 접점을 찾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곡이어도 그것이 그들만을 위한 곡은 아니었을 것이다. 본인의 마음이 어딘가에 분명히 담겨 있을 테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기에 창작 활동을 했던 그런 작곡가들이 살았던 시대에 쇼스타코비치가 살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왈츠도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왈츠가 있는 반면에
1: 네.
0: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는 약간 깊은 마음을 조금 움직이는 그런 쿵짝짝입니다. 가볍고 이렇게 무게감이 없는 쿵짝짝이 아니라
1: 네.
0: 무게를 가득 담은 나의 심정에 어떤 어려움을 가득 담은 쿵짝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오늘 두 분의 작곡가, 근데 그 운명이 너무나도 기구했던
1: 네.
0: 그런 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1: 네.
0: 마음이 아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1: 네. 하은 PD님은 본인의 정체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까요?
0: 정체성의 기준.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는데, 제일 먼저는 아무래도 가족? 가족과, 지금 제가 담고 있는 이 직장에 대한 어떤 것도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그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곡가들을 만나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기는 튜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방금 들으셨겠지만 몇십 대의 악기가 한 곡을 연주를 하려면 기준 음이 있어야 됩니다.
0: 네.
1: 그러면 저희는 피치를 보통 442에 맞추고 라라는 음을 기준으로 모든 악기의 튜닝을 맞춰냅니다. 그러면 어떤 화음과 어떤 선율들을 연주했을 때 배음이 딱 맞아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삶의 기준음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할까? 하은 PD님 말씀대로 그 중심에는 가족도 있고 나의 일도 있고 나라는 인물 자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0: 아멘.
1: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잘 맞추자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데 우리 극동방송이 있고요. 그 안에 또 우리 쉬운 클래식이 있습니다.
0: 네.
1: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또 때로는 다른 길을 가더라도 결국은 돌아온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0: 아멘.
1: 오늘의 정체성에 관련되었던 작곡가들의 얘기를 마무리해 볼까 싶습니다.
0: 아멘. 하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쉬운 클래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말 그렇게 된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령님 우리를 기도원의 자리에 데려갔습니다. 기도원의 자리는 관계의 복의 자리입니다. 관계의 복. 이 관계의 복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요. 부부 그래요. 자녀간 그래요. 관계의 복이 되면 다 말할 수 있어요. 심기 불편할까 싶어서 말 못하는 것도 없어요. 이 말을 하면 심기가 불편해서 화를 낼 텐데 해도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 관계입니다. 가정마다 이 관계가 튼튼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이 관계가 튼튼해지고 말곤데 그런 관계가 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의 복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미디안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본문입니다. 미디안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침략을 하고 탈출을 합니다. 늘 뺏어가요. 농사 지으면 뺏어가고 이루어놓으면 뺏어가고 미디안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 나라인지 그렇게 살았어요. 약탈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미 익숙한 패배감에 젖어 삽니다. 앞에 말씀과 본문 뒤에 말씀 다 보면 관계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도 기도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은 할지라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자신 없어요, 안 돼요 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뺀다고 못하는 것 아닙니다. 잘 믿는 척 한다고 그런 말 숨기고 꼭 속에만 넣어놓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나는 정말 싫어요 할 때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으면, 나 싫어요 하는데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 싫어요를 이기고 기쁨으로 행하고 기쁨에 충만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샬롬이었어요. 샬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흘러들어와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지요. 전장에서도 힘입는 평화, 가뭄 속에서도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평강으로 이끄십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죽는 것도 샬롬으로 죽습니다. 아,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샬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그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은 죽어도 샬롬으로 죽습니다. 평화로 죽고 감사로 죽고 영광으로 죽습니다. 살아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은 샬롬이 없습니다. 샬롬 없어서 그래요. 기도원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왜냐? 기도원, 너 이제 믿을 것 많다. 정말로 힘든 것을 믿어내야 돼. 하나님이 샬롬을 주십니다. 샬롬. 마리아가 엄청난 천사의 메시지를 받거든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이 샬롬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너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샬롬 주십니다. 기도원에게 샬롬 주십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들어옵니다. 이 본문에 가장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34절에 사로잡으니, 주의 영이 기도원을 사로잡으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기도원을 사로잡았어요. 이 원어를 보면 라바쉬라는 말로 씁니다. 라바쉬라는 말은 옷을 입힌다는 뜻입니다. 옷을 입힌다는 뜻은 이제 관계의 온전한 축복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복장이 통일되지만 얼마 전만 해도 한국 사람은 특유의 옷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옷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적인 옷이 있습니다. 관계의 옷입니다. 모두가 다 관계의 옷입니다. 학생이 옷을 입는 것, 은행원이 옷을 입는 것, 병원에서 옷을 입는 것 다 관계의 옷입니다. 라바쉬라는 이 말은 성령에 사로잡힌다, 이 말은 관계의 복을 온전히 입혀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원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옷을 입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관계의 복을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의 형태는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이렇게 하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이면 이렇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해서 양털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양털을 여기 놓겠습니다. 땅은 다 마른데 양털만 흠뻑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실까요? 관계의 복이 임했거든. 성령이 임했거든.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 들어줍니다. 기도원이 또 말합니다.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정말 그러시다면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른데 땅만 다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세요? 관계의 복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복입니다. 잘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맞는 말 같지만 간절히 기도해서 관계가 회복됐다. 이게 정확합니다. 관계가 받습니다. 관계의 복이 모든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수님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성령님과 무슨 관계 있으시죠? 복 중의 복입니다. 그 관계의 복입니다. 이 관계의 복을 가지니까 기도니 이렇게 해요. 다 말을 쓰셨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강력한 군대가 막 이제 쳐들어왔는데, 야, 이번에 우리가 좀 대항해보자. 하나님이 싸워보라고 하시는 것 같다. 싸우자. 군대를 모아서요. 워낙 약탈을 당하니까 화가 났겠죠.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3만 2천밖에 안 돼. 적군에 비하면 적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군대로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럴 판인데, 그래도 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낼 사람 집으로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또 그 말 들어요. 관계의 복을 간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고요. 관계의 복을 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해보자. 그럴 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 더 해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저기 물가로 사람들 데려가서 이렇게 하고, 그럼 내가 가르쳐주마. 그렇게 가서 물가에서 이제 물을 먹는데, 하나님이 골라내게 하신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런데 300명 두고 다 보냅니다. 300명.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관계의 복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딱 이루어지면 이런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도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 나 하나님께 다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도 나에게 자유롭게 다 하실 수 있고. 좋겠죠? 내가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나에게 다 하실 수 있어요. 좋겠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특별한 삶이 어디 있냐고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이 그 사람이었어요. 기도원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라바시로 됩니다. 라바시.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사로잡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세계에 온전히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이란 말도 너무 좋아하고 많이 쓰는데, 성령 충만, 성령님이 사로잡았다 할 때 우리는 야, 얼마나 좋겠냐. 맞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도 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사로잡으면, 사로잡힌 사람, 이 기도는 꼼짝도 못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믿으라 하면 믿고요. 믿지 마라 하면 안 믿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원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에 사로잡

잡힌 것이 너무너무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도록 진짜 좋은 은혜고 축복인데, 본인 입장에서 사람 편에서 보면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성령이 사로잡히면 얼마나 놀라운 용기를 막 나타냅니다. 내가 죽어야 나타나는 용기입니다. 내 정신 말짱해가지고 나다 할 때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성령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는지 막 믿고 담대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렇게 됩니다. 내가 없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편에서 보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주님이 많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아닙니다. 기도원에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내 뜻대로 좀 살아보면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니 그 말입니다. 엄청난 그 보혈의 값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더 이상 줄 것이 없도록 다 주시고 주님이 정말 신사적으로 온유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느냐. 주님 능력 없겠어요? 딱 붙들고 살아! 이러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혔으니까. 라바쉬가 됐으니까. 라바쉬. 옷을 입었어요. 성령의 옷을 입었어요. 관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내게 나타납니다. 이 기도원이 하는 말은 모두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 양털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당을, 땅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라도 하기 어려운데 그 신앙의 전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말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희생적인 말입니다. 병사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도록 한 것도 희생입니다. 이건. 하나님 안 믿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복이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으로 앞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 동족을 살려야 되는데 왕이 부르짖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에스더가 주의 뜻을 깨닫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그랬더니 에스더 번쩍 깨어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렇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갑니다. 기적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 기적이 시작입니다. 라바슈입니다. 라바쉬.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입니다. 나는 죽어요. 주님의 뜻만 살아요. 에스더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관계의 복을 찾은 거예요. 관계의 복을 찾았어요. 오, 그렇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관계의 복을 찾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 왕이 눈이 획 돌아가 버렸어요. 왕비여, 제발 부탁을 좀 해주시오. 난 당신의 부탁 들어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없소. 나라의 절반대로 달라고 하면 죽겠소. 제발 부탁해달라고. 이상한 일이죠. 관계의 복이 이런 삶을 이루어갑니다. 관계의 복,

0: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되게 하실 사람을 찾았습니다. 뭐가 되느냐? 모든 말 하는 것이 된다. 모든 말씀 듣는 것이 된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갈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시는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계의 복을 안고 가게 하십니다. 인도네시아에 참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계셨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목장처럼 하는지, 사업장이, 회사가 목장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모두 이분을 보고 파파, 그 부인 보고 마마 그럽니다. 아빠 엄마예요. 완전 목장이에요. 뭘 하든지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직원들이 아, 파파 우리가 게더링 집회에 참가하면 좋겠어요. 일본에서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부담감을 주십니다. 일본 가서 일본 형제들 옆에 서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공료만 해도 두 달 이상의 봉급을 그대로 모아야 항공비를 산단 말. 그 체류비하고 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기대해보자 하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 파파 사장님을 닮은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닮아서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해요. 목장 분가가 일어난 거지. 이 목장하는 사람이 뚝 찾아오더니 부부가, 젊은 부부가 와서 하나님 그 마음 주신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부부가 몇 해 모은 돈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게드린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울고, 그래서 파파가 나와라 해가지고 그 젊은 부부를 앉혀놓고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막 파파가 막 기도하는,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울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파파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 함께 일본 게데른 집회에 보낼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어? 참 희한한 소리죠. 그런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나그네가 그 집회 함께 하다가 대포를 맞은 거라. 그래서 그 기도에 끝난 다음에 막 울면서, 속으로는 그랬겠죠. 이거 아닌데 참아야지. 하나님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라. 자꾸.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 앞에, 형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항공비, 체류비, 모든 회비를 공급하라고 합니다. 전부 다 막 이게 진짜가 막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파파부터.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냥 나그네 같이 여기 있다가 정말 은혜로운 그 회사네, 정말 목장 같은 회사네,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경비를 다 대서 27명 회사 직원들이 게드른 집회에 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복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회사 사장 파파의 복은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 관계의 복이 있으니까 감동 주시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실 것입니다. 뭐 선포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때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이 모형 그대로 안고 가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62-2479번, 054-262-2479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박은아입니다. 8월의 첫날 인사드리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발걸음도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 또 영혼을 위해 이 찬양과 시편 말씀으로 함께 바캉스를 준비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복잡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또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참 많은데요.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찬양과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내 영혼의 바캉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소프라노 안나영의 시편 23편 함께 하시고요. 피아노 연주곡 김경미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극히 기쁜 데서 함께 하십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어드립니다.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8월 1일 11시 강원, 횡성, 원주, 경북, 상주, 김천 북부, 영양평지, 봉화평지, 대전, 전남, 화순, 신안, 나주 서북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이 그대로 찬양이 된 곡, 삶의 예배 함께 하셨고요. 영어 찬양 오신실하신 주 아카펠라로 이어졌고요. 주와 함께 걸어가는 팀뉴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폭염처럼 쏟아지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모닝 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첼로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E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씀 따라서 주말씀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연일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상처의 치유 두 번째 접속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제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라서 장로교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그 신앙에 따라서 나온 종교 중에 이제 개신교 교파 중에 감리교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장로교에 비하면 한참 뒤에 생성된 것인데 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주 특별한 일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기도 가운데 예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이제 기도를 여러 번 또 자주 또 매일 드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에 깊은 기도를 드리다가 이게 기도인지 꿈인지 모를 그 깊은 잠에 빠져서는 꿈을 꿨는데 천국의 문턱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문에 갔더니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목사님 조금 궁금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뭘 여쭤봤냐? 아, 천사님 혹시 천국에 저와 같이 이 감리교를 만들어낸 그 열정적인 사람들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 그랬더니 천사가 잠깐 기다려 왔더니 생명책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 미안하지만 천국에 감리교도는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큰 충격을 먹었어요. 하, 내 신앙은 실패한 것인가? 하, 그러면서 또 궁금하게 생겼어. 아니, 그러면 혹시 천국에 그 종교계의 신앙, 그 존 칼빈의 신앙을 따른 장로교 교인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라더니 생명책을 쫙 찾아보더니 또 얘기하는 거야. 아, 미안하지만 천국에 장로교도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거. 너무 큰 충격을 먹고, 아, 종교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그러면 천국에는 다 카톨릭 신자들, 천주교인들만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본 거예요. 천사님, 혹시 그러면 천국에 천주교도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천주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 또 한 번 이렇게 천사가 막 찾더니, 그러니, 아, 미안하지만 천주교인도 한 명도 없는데요?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큰 소리로, 아이, 그러면 천국에 도대체 누가 들어가 있는가? 물었더니 천국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 이 천국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중에는 뭐 교단에 이렇게 응원하는 분은 많이 없겠지만 뭘 생각하고 사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보다 혹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오늘 사는 우리와 현대인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삶을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영향력이 없는 너무 많은 다른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식, 신문,

방송과 잡지와 유튜브와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정작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참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간과함으로 가장 중요한 지혜를 놓치고 살 때가 있지 않아요?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면 학자들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우리 인생을 가치롭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면 부자들이 다 인생이 가치롭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얼마나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때로 이제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안부를 묻거나 어떤 이제 연락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늘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카톡이나 문자만 받다가 나도 한번 목사님께 답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받침 미음이란 받침을 빼버렸어. 그래서 목사님 목사 니도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오타 한 글자로. 완전히 건방진 답장이 됐습니다. 자녀가 이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엄마 비가 와요 우산 좀 챙겨주세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손에 물에 묻어서 미끄러졌는지 엄마를 잘못했어. 임마 비가 와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남학생이 미팅을 나갔는데 여학생을 만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집에 돌아와서 이 여학생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문자를 보낼까? 어떻게 카톡을 보낼까?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보낼까? 어떻게 보내기로 결정했냐면 아 혹시 지은 씨 심심해요? 이렇게 했는데 삼성 핸드폰 옛날폰 이렇게 쓰신 분도 안 계셨지만 이음과 미음이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은 씨 싱싱해요? 그래서 대책이 차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은 줄로 알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약간의 실수 때문에 그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 나는 제대로 산 것 같은데 나는 노력하면서 산 것 같은데 나는 반듯하게 길을 지킨 것 같은데 오늘 나의 삶에서 별로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적인 그 삶의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실수를 바로잡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풍성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의 짐으로부터 습관의 짐으로부터 정죄의 짐으로부터 스트레스의 짐으로부터 상처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아름다운 초대, 이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인생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시고 스트레스는 줄어드시고 다른 이웃에게 축복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습관과 심리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은 제가 읽고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은 제가 읽고 29절 함께 읽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이렇게 되었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심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아주 무거운 짐을 드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그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가 육체의 문제로 확대되어서 간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건강의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위협까지 온 것이죠. 그의 문제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든 살려고 그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를 건져내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수소문하고 다니고 이 비극적인 가정과 개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과 개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는 나에게 오라. 너의 그 짐을 너의 그 정신

정신적, 육체적, 영적 그 모든 짐, 그 스트레스를 내가 다 벗겨주겠노라.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 손에 계속 품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것처럼, 그때의 그 치유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29절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보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더 행복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가 그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 살면서 끌어들어와 그걸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그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한 단어, 접속이란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접속.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80인치 최신식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고 슈퍼 LED 엄청 좋은. 사면 끝입니까? 샀으면 이제 전원을 콘센트에 꽂아야 됩니다. 콘센트에는 꽂지 않고 멋있다 들어보자. 왜 안 돼? 콘센트에 꽂는 게 당연하죠.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그러면 다 잘 나오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셋톱박스라고 다 여러분 집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연결해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연결하거나 뭘 연결해야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프로그램들이 TV를 통해서 나오지, 거기에 연결하자고 접속하지 않으면 TV 무용지물이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방송국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 가지 은혜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접속을 해야 그 은혜를 다운로드 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송출받아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연결은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 접속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이 곧 그 뜻이에요. 나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 시간 저를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은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두 번째 도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한계가 많고 제한이 많아,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되어주실 때에만 나의 그 상처가 치유된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 도전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두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해방을, 자유로움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접속의 능력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인생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그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맡겨드리지 못했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세 가지 장애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하늘에 접속하지, 하나님께 접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어떤 교만이 있느냐? 나 이 정도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 괜찮은데 뭘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필요가 있는가? 이 정도면 내가 꽤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살고 돈도 벌고 성공했고 우리 가정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뭘 굳이 주님께 맡겨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싶은 그 행복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시든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도 차원이 다른, 훨씬 차원 높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맡겨드리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을 통하여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혼미,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그 문제의 고통 때문에 돌아오는 거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미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장애물이냐?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아, 나는 죄가 많은데.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성격도 별로 안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 더 고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죄책감이 휩싸인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극복하시고 이겨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용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죄 용서받았다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도 내 자녀 내가 용서하여 주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더 크고 하나님 그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부모가 제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것은 그 자녀가 빨리 뉘우치고 부모에게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면 빨리 그 마음이 녹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오지를 않고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엄마한테 가냐, 내가 엄마를 이렇게 잘못하게 했는데 엄마한테 가면 더 열만받게 하는지 내가 뭐하러 가냐,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용서해 주고 싶은데, 사랑해 주고 싶은데, 언제나 그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크잖아요. 마찬가지. 이 세상에 죄의식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죄책감으로 늘 무거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우리가 뉘우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모든 죄의식에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려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장애물, 마지막 장애물은 무엇이냐? 아마 여기 계신 저와 성도님들 대부분 이 장벽에 부딪혀 계실 것인데, 그 마지막 장애물은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입니다. 두려움. 이게 무슨 두려움이냐? 적이 커서 겁이 나서, 그런 두려움 아니고요.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면 그럼 내 인생은 어디 갔냐? 내 인생은 어떻게 하냐?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내 돈, 내 시간, 내 취미, 내 유흥,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 다 빼앗기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전재산 하나님께 드리고 너는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나를 부르실까 봐 말도 안 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하면 어떡하시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부탁이 되면 어떻게 하냐? 나 하기 싫은 것, 그 하기 싫은 것 지키면 어떻게 하냐?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되지 못하게 막으시면 어떡하냐? 내 아들, 내 딸들 잘 돼야 되는데 그 아들, 딸 잘 되지 못하게 하고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 어떡하냐?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간, 건강, 돈, 그거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그걸 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아, 그거 나 위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시간과 내 돈, 내 건강 달라고 그러면 나 어떡하지?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 왜 있어요? 하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상처와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비행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조종할 때 두 가지 비행 조종법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는 시계 조종 기법이고 하나는 계기 조종 기법입니다. 모든 비행사들이 두 가지 방법 중 반드시 한 가지를 사용해서 비행기를 운전해야 합니다. 단어는 조금 어렵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면 쉽습니다. 시계 비행은 어떤 거냐면 볼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다 보이는 걸 보시면서 가시잖아요. 앞에 장애물 없으니까 진행, 장애물 있으면 멈춘다, 파란 불이면 가자, 빨간 불이면 멈춘다, 차가 끼어든다 속도를 멈추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운전하지 않습니까? 시계 비행법도 똑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조종하는 것. 계기 비행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과 간제탑의 지시, 그리고 모든 비행기는 자동항공 조종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따라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아무리 맑아도 관제탑에서 여기로부터 300km 뒤에 큰 태풍과 폭풍과 있으니 이 비행기 지금 뜰 수 없다, 3시간 연착 지연이다, 그러면 3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하늘이 맑은데 가고 싶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눈에는 활주로가 1km 밖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관제탑에서는 활주로가 1.7km 밖에 있다면 관제탑의 지시를 듣고 1.7km 있는 활주로에 착륙하려고 하는 것. 지금 저 산을 내가 봤을 때 이 높이로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은데 모든 자동 조종과 관제탑에서는 200m를 높여라. 그럼 200m를 높여서 가는 거예요. 이게 계기 비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문 파일럿, 전투 조종사, 전문 조종사들은 예외 없이 100% 시계 비행으로 조종하는 사람이 없고 다 계기 비행으로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서 미국을 간다고 할 때 그 비행사가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인데 그 조종사가 여기서부터 미국까지 13시간 동안 제가 오직 시계 비행으로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13시간을. 그런데 경력이 5년밖에 안 되는 병아리 비행사가 내가 여기 미국까지 갔는데 계기 비행으로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종사의 그 시계 비행 능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 1km 밖에 뭐가 일어나는지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나의 마음대로 통제하겠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시계 비행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 옳은 대로, 내 눈에게 보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고 살아온 것, 그게 시계 비행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니까 우리 인생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순간,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조종대를 맡겨드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조종대를 잡으실 때 우린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것이다, 내 시간, 내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참 자유가 아니에요.
참 자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진리이신 예수님께 맡겨

드리고 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 실패와 좌절과 상처로부터 자유해.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자유죠.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부터 다시 그 인생의 조종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여러분은 참 자유, 하나님의 치유와 행복을 경험해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그 심리적, 정신적, 그 영적 문제로 큰 곤란을 겪고 있던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 아들이 고침받기를, 자유롭게 되기를, 해방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해지길 바래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성도님의 그 기대와 바람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응답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제자들 몇 명만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불쌍한 아들을 보더니 아,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모여서 그 아들한테 손을 얹고는 뜨겁게 막 통성 기도를 막 안수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대를 했겠죠. 기도하고 났는데 그 아들이 해결함을 받기는 더 괴로워졌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요, 딜레마입니다. 아니, 분명히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나왔는데, 행복을 얻고 풍요를 얻고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문제 해결을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럼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왜 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 제자들만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말로만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기대를 가지고 왔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한계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혹시 자신이 없으십니까? 용기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 아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 그 아버지처럼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 용기가 부족하십니까?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아버지도 우리랑 똑같이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하실 수 있으시면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약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담아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도와주셨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답하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답해야 되는 대답입니다. 이 시간에 저를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아버지 심정으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런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드릴 때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긍휼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0: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모든 묶였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 그 기도를,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셔서 여러분의 삶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면 이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에 저를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주 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포항 연일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85-8066번, 054-285-8066번 포항 연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 말씀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네 번째 이야기 누명을 쓴 남자 요셉.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인생의 바닥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재기하는 경우가 몇 번 정도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 39장과 40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구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손길만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즉 두려움과 절망밖에는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시험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차갑고 교활한 모습을 보이며 증오로 감정을 소모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절망, 고독, 불행으로부터 구조된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꿈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제 이집트 감옥의 간수장인 하지가 어떻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을 열어라. 죄수를 넘겨주겠다.
3: 아, 어서 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2: 새로운 죄수를 데려왔다.
3: 오, 이놈이 남자인 걸 확실합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2: 그손 치워라. 이자는 내일 아침 하진님을 만날 것이다.
3: 아유, 예, 그러셔야죠. 이 녀석 아주 살기등등한데요. 조심히 다루겠습니다. 피부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건 정말로 남자인지 어디 한번 보자.
2: 내비켜! 내가 직접 가두겠다.
3: 볼일 다 보시면 저희한테라도 보내주십시오.
4: 저희가 열렬히 환영해 주겠습니다.
3: 대체 왜 그러십니까?
2: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자는 내일 아침에 하진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열쇠는 내가 직접 전달해드리겠다.
5: 하늘에 계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집어삼키려는 자가 있습니다. 저를 적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수많은 원수들이 가진 수를 써서 저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시고 당신과 맺어주시고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당신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여기서는 어두움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망의 빗줄기를 주시고 이 위험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저의 나약함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형제들이 저를 구덩이로 던져 넣었을 때 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제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지금은 저를 지지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 지하 감옥에 와 계신 것을 압니다. 저는 오직 당신만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시기에 혐오하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두려울 때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0: 돈골. 아, 이 친구 어서 들어오게. 아, 이런 야밤에 웬일인가?
1: 반갑습니다, 하지님. 저, 밖으로 좀 나오셨으면 합니다. 여자들이 들으면 안 될 얘기가 있어서 말입니다.
0: 뭔가 불길한데 자네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나?
1: 보통은 감옥에 집어넣은 자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지만 이번은 뭔가 좀 다릅니다. 오늘 밤 저는 한 젊은이를 독방에 넣고 나서 감방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간수와 다른 죄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 젊은이는 하지님의 오래된 원수인 보디발의 아내를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0: 돈골, 자네는 진정한 나의 친구네. 자네의 친절함에 정말 감사할 뿐이야.
1: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늦은 시간에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0: 아, 근데 자네 좀 전에 간수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랬나?
1: 네. 하지님도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 간수놈은 젊은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잘생기고 조용한 남자들 말이죠.
0: 내일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만. 내가 임무를 게을리했어.
1: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0: 괜찮네. 때로는 야간 근무를 서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 내가 너무 바깥으로만 나돌았어.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네. 동골, 자네는 나를 기억해주는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야. 난 그 우정을 감사히 생각한다네. 그나저나 이 요셉이란 친구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은 없나?
1: 하인이 그러는데 그는 명예와 덕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디발 밑에 있을 때 요셉이 관리하던 것들은 모두 번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디발 집안의 집사가 되었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죠.
0: 그 어린 나이에 전권을 위임받았단 말인가? 대단하구만. 응? 대단해.
1: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자기가 믿는 신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의 칭찬만 하더군요. 그 누구도 히브리인 요셉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0: 그러니까 보디발 부인이 하는 얘기만 이상하다, 그 얘기로군. 너도 그렇고 그 집안 사람들도 그렇고

0: 요셉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1: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건 중요하지 않지요.
0: 그래.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네.
1: 하진님은 훌륭한 군인이십니다. 저는 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일 따름입니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0: 아, 그래. 평안하길 바라네, 돈골.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게. 그 자네라면 항상 반갑게 맞을 준비가 돼 있네. 돈골의 얘기를 듣고 나니 한때 사무관이었던 저의 젊은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여자의 변덕과 남자의 질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크나큰 잘못이었죠. 맞습니다. 저는 보디발 부인이 저를 향해 미소 짓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충절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너무 어린데다가 우쭐해진 기분 탓에 저도 모르게 보디발 부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로 좌천됐고 다시는 저의 원래 지위를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뒤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위치에까지 이르렀지만 다시는 군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요셉은 제게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11번째 아들이었고 많은 유산 상속을 의미하는 특별한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꾼 신성한 꿈이 더해져서 형제들 간의 다툼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시켜 형제들을 감시하게 했고 이로 인해 형제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를 구덩이에 가두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보디발에게 팔려간 뒤 요셉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혹시나 보디발의 허가를 얻어 아버지를 만나러 가거나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또다시 구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구덩이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영영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전 자꾸 요셉에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마치 그가 저의 친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서히 그에게 감옥을 관리하는 권한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엔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이 헌신했습니다. 요셉, 너의 신에 대해 말해보거라. 네가 히브리인들의 신이라고 한 그 하나님 말이야.
2: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별, 달과 해도 그분이 만드신 것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0: 너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지?
2: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계획을 세워두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언젠가는 가족들을 거느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0: 요셉, 넌 정말 그걸 믿느냐? 넌 지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감옥에 갇혀있다. 넌 여기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될 것이란 말이야. 그걸 모르겠느냐? 사실 난 네가 처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아마도 보디발이 네가 유죄임을 완전하게 믿는 건 아닌 것 같구나. 그렇다고 해서 네 목숨이 안전한 것은 아니야. 보디발의 평판도 위태로우니까 말이야. 어쨌든 노예인 네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2: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의 목숨을 주관하고 계시죠. 심신이 괴로울 때 전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마도 지금 전 값진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기대와 희망은 모두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분은 저의 보호자십니다.

0: 인간은 한낱 우주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위안이십니다. 전 언제나 그분만을 믿습니다.
1: 나도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기를 바란다. 넌 검증된 사람이야. 금이나 은처럼 정제돼서 아주 순수해진 사람이지.
0: 친절하신 말씀이 제 영혼의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지님을 열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1: 난 너처럼 선하고 지혜로운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구나.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고 요셉은 죄수들과 군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허가 없이는 감옥 안에 어떤 일도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처우를 부활시켰으며 선한 일은 보상하고 악한 일은 처벌했습니다. 간수들이 받은 뇌물은 죄수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벽과 바닥을 청소하고 담요를 빨고 죄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이 허락됐습니다. 죄수들은 마치 파라오의 가축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우리의 복잡한 계산 체계를 배웠고 그의 도움 덕분에 항상 정확하고 쉬운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오른팔이었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보일 때면 저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요셉처럼 특별한 사람을 위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의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같은 이집트인의 기도를 들어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전 희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2: 요셉이란 친구가 해몽을 해줄 수 있을 거야.
3: 아, 그래. 나도 저 그 사람 얘기는 들어봐.
2: 아, 요셉한테 물어봐. 응?
3: 그러게?
0: 아, 왜 그렇게 우울해하시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잠을 잘 못 잔 거요?
2: 우리 둘 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네. 다른 죄수들이 그러는데 자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더군. 꿈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이야.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사실을 말하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답을 줄 것이오. 그럼 어디 꿈을 얘기해 보시오.
2: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네. 세 개의 가지가 달린 포도나무가 있었지. 그 나무가 내 눈앞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더니 과일이 익었네. 그런데 갑자기 파라오의 잔이 내 손 안에 들려 있었고 난 포도를 따서 쥐어 짰다네. 그랬더니 포도주가 파라오의 잔을 가득 채웠고 난 그 포도주를 파라오에게 건네주었다네.
0: 지금부터 그 꿈을 해몽해 드릴 테니 잘 들으시오. 가지 세 개는 3일을 뜻하는데 3일째 되는 날 파라오가 당신을 복직시킬 것이오. 부탁하는데 예전처럼 파라오를 모시게 됐을 때 날 기억해 주시오. 내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위해 청원해 주시오. 이 지하 감옥을 벗어나게 해달란 말이오. 난 아무 죄도 없어.
3: 아이고, 내가 말했잖아. 해몽을 잘한다니까.
4: 저, 어서 네 꿈을 한번 말해봐.
3: 그래. 저, 이보게 요셉. 내 꿈도 좀 해석을 해주게. 아니, 나도 똑같았네. 꿈에 그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가 나왔지. 바구니 안에는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난 그것들을 머리 위에 얹고 있었네. 아 근데 하늘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빵들을 다 쪼아먹었지 뭔가. 아니, 나도 실은 파라오를 모시던 사람이네. 이 온갖 맛 좋은 빵들을 굽는 제빵사였지.

0: 어서 내 꿈을 해몽해주게. 아,
1: 잘 들으시오. 세계의 바구니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3일을 뜻하오. 파라오는 당신 두 사람 모두 불러드릴 텐데 안타깝게도 집사 한 사람만이 지위를 되찾게 되고 당신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오. 파라오는 당신을 참수하고 나무에 시신을 매달 것이며 공중의 새들이 당신의 살을 쪼아먹을 것이오.
0: 뭐야? 이런 웃기는 소리. 아니, 내 꿈이 저 집사의 꿈과 다를 게 뭐냔 말이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라. 단지 농담한 거라고, 거짓말 한 거라고 말하란 말이야. 내 니놈 얼굴에 침을 뱉겠다. 너나 너의 하나님이나 아는 게 하나도 없구만. 에? 우린 모두 이 냄새나는 감옥에서 썩어 없어질 거야. 우린 똑같은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꿈을 꾼 거라고. 먹고 마시고 잠이나 자다가 금세 늙어 죽을 거라고.
1: 미안하오. 난 당신 부탁대로 해몽을 했을 뿐이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

0: 태양이 높게 떠오르고 마침내 음식이 준비됐구나. 자, 다들 밥그릇을 꺼내라.
1: 며칠이나 지난 거지?
2: 넌 아직도 감옥 안에 있는 거냐?
1: 네 친구라는 그 집사 녀석이 널 잊어버린 모양이지.
2: 그러게 말이야.
0: 기다림과 배고픔으로 모두 힘든 모양이구나. 말리지 않을 테니 마음껏 즐겨라.
3: 너희가 이런 식으로 요셉을 대한다 그거냐? 요셉이 공정하지 않거나 너희를 홀대한 적이 있느냐? 너희 피부가 건조할 때 물약을 가져다주고 파리, 쥐, 이를 없애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예전에 그 간수를 다시 데려오겠다.
1: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4: 요셉님은 저희에게 잘해주십니다.
1: 그럼요, 그럼요. 다시는 그분을 변하지 않겠습니다.
4: 제발 요셉.
3: 앞으로 두고 보겠다. 또 한 번 요셉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다시 채찍을 맞을 줄 알아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요셉은 너희에게 베풀고 또 베풀었다. 그렇게 2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한동안 낙담해 있었지만 천천히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젊은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한때 부유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지만 순식간에 인생이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요셉처럼 믿음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요셉에게서는 교활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선량함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벽에 갇혀서 늙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5: 오 주여, 당신의 귀를 열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기반이 되어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요새시며 당신만이 나를 구해주십니다. 저의 고난과 불행을 알아주십시오. 고통받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제 삶은 슬픔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저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저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부디 저를 구해주십시오. 당신을 향해 부르짖

0: 들으실 때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저의 가슴과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술은 언제나 당신을 찬미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썩어야 한다고 해도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1: 요셉! 어서 이리 오게. 파라오가 자네를 찾으시네.
2: 요셉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강철을 재련하듯이 시련은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인생의 경랑을 겪고 나면 우리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구원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듯이 그분은 우리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그 이유로 제가 당신께 특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그 이후로 제가 당신께 특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네 번째 이야기 누명을 쓴 남자 요셉.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999년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운동을 한 공로로 3명의 외국인 카톨릭 신부들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특별히 이 신부들은 모두 아일랜드 국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압박으로 신임하는 백성들에게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독립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은 이들을 체포해서 징역에 처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식민지의 상처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겪은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위로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국가의 거대한 아픔의 경험이 훗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이즈 커밍, 김영보입니다. 해방이 될줄 알았다면 친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0: 북한을 연구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영역에 계십니다. 오늘은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정책연구과에서 일하시는 박소용 박사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1: 네, 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국립산림과학원,
1: 네, 맞습니다.
0: 국립연구기관이고요. 산과 숲을 연구하는 곳이죠?
1: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이고요. 네,
0: 예.
1: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 산림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0: 국토의 70%가 산이다라고 저희가 익히 배워서 알고 있는데,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산과 또 지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1: 저는 사실 전공은 산림은 아니고요.
0: 네.
1: 북한학과 전공입니다. 학부 때는 사학을 전공을 했고,
0: 네.
1: 그 석사 때 북한학을 전공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고, 지역 중에서도 워낙 북한에도 유명한 산이 많아서,
0: 그렇죠.
1: 그 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고요. 본격적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근무하면서, 북한의 산림이라든가 산림 정책, 그리고 남북 산림 협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향후 통일이 된다면 남한과 북한의 토지, 산림,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도 조화를 이뤄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 예,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산이 많으니까
0: 그렇죠.
1: 옛날부터도 우리 주민들이 산과 더불어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
0: 맞아요.
1: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어떻습니까? 북한에 더 산지가 많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1: 예, 남한 같은 경우는 요새는 많이 조금 줄어서 60에서 70% 정도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0: 네.
1: 북한 같은 경우는 좀더 많습니다. 워낙 그 옛날부터도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 지역에 높은 산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서
0: 그렇죠.
1: 남한보다도 산림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국토면적에.
0: 북한의 산지가 더 많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대한민국의 나무로 가득한 푸른 숲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의 정책과 또 국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해마다 4월 5일에 저희가 맞이하는 식목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북한의 산을 보신 분들이 산에 나무가 없는 북한의 민둥산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고요. 저도 예전에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의 황토빛 산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북한과 남한의 산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박사님?
1: 예, 일단 가장 큰 원인이 그 1990년대 많이 알고 계시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경제난이라든가 식량난,
0: 예.
1: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산림 자원이 상당히 과도하게 사용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뭐 북한의 언론 자료라든가 구글 같은 위성 영상, 그다음에 저희 과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확실히 90년대 후반부터 많이 황폐가 된 것으로 나오고요.
0: 예.
1: 가장 큰 원인은 그 주민들 피로에 의한 다락바 조성,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서 식량을 재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워낙 땔감이 많이 사용되는데 북한은 남한보다도 훨씬 더 춥고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땔감용 그 나무를 많이 남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0: 네.
1: 도시라든가 마을 주변에 있는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1990년대 북한이 경험했던 극심한 경제난,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시기에 식량 목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이 마구 베어지는 산림 훼손이 급속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 예, 급속하고 또 광범위하게 훼손이 되었죠.
0: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또긴 세월이 필요하겠죠.
1: 예, 우리나라도 남한 같은 경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 3, 40년간의 되게 집중적인 산림 복구를 통해서 지금의 산이 가꿔진 거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단시간은 아니고 한 진짜 2, 30년 정도는 열심히 복구를 해야 지금부터라도 그래야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산에 나무가 없다면 홍수 피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이 경험하는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네요.
1: 네, 특히 그 산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장점 중에서 그 토사를 잡아주는 힘이 있는데,
0: 네네.
1: 그 산에 나무가 없으면 그 토사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져서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고, 그것 때문에 뭐 강물이 범람한다거나 산사태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사건이 좀 많죠.
0: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또 발생하게
1: 그렇죠.
0: 되고요.
1: 네.
0: 남한과 북한의 여러 가지 산과 숲에 대해서 또 비교 연구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한의 설악산과 지리산, 또 한라산이 유명하다면 북한에는 백두산과 금강산이 유명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아둘 만한 북한의 좋은 산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1: 네,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신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산과 금강산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
0: 맞습니다.
1: 다음에 묘향산 같은 경우에는 그 평양이랑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남북교류 협력이 왕성했을 때 남한 분들도 거기 묘향산을 방문한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1: 그래서 묘향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 외에도 뭐 칠보산이나 구월산, 오가산 같은 경우 그 유명한 산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나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보존해야 될 가치가 높은 산들을 보호구로 해서 이렇게 잘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유네스코 세계 유산까지 등재를 시키면서 그잘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0: 말씀하신 칠보산, 구월산, 오가산.
1: 그 오가산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도 산지 북한에 워낙 산지가 많은 것에도 가장 오래된 원시 산림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구월산 같은 경우에는 황해도에 있는데, 구월산에 전설이 되게 많아요. 단군이라든가 장길산의 이야기가
0: 네.
1: 구월산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칠보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암괴석이라고 하는 이렇게 삐죽삐죽한
0: 예.
1: 그런 지형을 좀 찾아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형입니다.
0: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상할 만한 멋진 풍경을 지니고 있다고요.
1: 예, 터키 가보시면 뭐 카파도키아 같은 그런 지형이 칠보산에도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칠보산에는 좀 독특한 게그 발해 유적이 있습니다.
0: 발해.
1: 발해. 워낙 발해는 지금 연변 이상의 그 중국 쪽에 유적지가 많은데, 한반도에서 발해 유적지가 몇 개가 없거든요.
0: 네네.
1: 그 중에 하나가 그 칠보산에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북한의 다양한 어떤 산에 얽힌 이야기, 또 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1: 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유명한 연변의 약산도 있고요.
0: 그렇죠.
1: 그 다음에 개성의 송악산도 상당히 유명한 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북한은 남한과 달리 기온이 낮고 또 지대가 높아서 산에 자라는 나무의 종류도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한과 북한을 비교했을 때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네, 북한에서도 그 산림 관련한 그런 여러 자료를 모아서 산림청서라는 거를 발간을 했거든요.
0: 예.
1: 거기에 보시면 일단 북한이 남한보다도 위도가 높고 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조금씩 다른 수종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산림청서에 따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온대수종, 우리나라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온대수종을 기본으로 해서
0: 네.
1: 그 한반도 북부라고 할수 있는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에는 아한대 수종도 많이 생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아한대 수종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는데 북한에만 있는 게 들쭉나무라고 있는데, 북한에서 되게 유명한 과실주인데요. 들쭉주를 만드는 들쭉나무가 그 백두산 쪽에 자라고 있고요. 개마고원 들어보셨잖아요.
0: 유명하죠.
1: 개마고원은 고산 초원입니다. 고산 초원이고 거기에는 종비나무 같은 한대성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0: 네.
1: 백두산에 가보시면 그 노란색 야생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시기가 있거든요. 4월, 5월 달에 가시면
0: 네.
1: 그거는 백두산에만 자라는 노랑 만병초라는 꽃인데요. 그런 꽃들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경도 일대만 자라고 있는 나무, 이름이 좀 재밌는 나무가 있는데 아광나무라고 있거든요.
0: 아광나무.
1: 예, 그것도 함경도 일대에서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우리 남한에서 볼수 있는 온대수종은 물론이고,
1: 네.
0: 아한대수종과 침엽수림까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던 그런 나무와 꽃들을 통일이 되면 우리가 볼 수가 있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남북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도 남한처럼 산림 자원을 정책적으로 잘 조사.

0: 적용해야 되겠고요. 또 통일 이전부터 그런 교류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성과 또 비전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1: 네, 일단 저희 산림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한반도는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산림으로 연결돼서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1: 북한의 황폐지가 북한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남한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다. 그래서 산림 복구라든가 사후 관리에 대한 협력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산림 복구와 사후 관리를 잘해서 한반도 전체의 산림 환경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산림을 보호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진행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금 고민을 하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 그렇군요.
1: 예, 또 하나는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워낙 기후 위기 때문에 재난재해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산림 재난을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0: 산림 재난에 대한
1: 재난.
0: 공동 대처.
1: 네, 이거 산림 재난이라고 하면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같은 건데요.
0: 예.
1: 산림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서만 방제한다고 그게 100% 예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해충 같은 경우는 그 휴전선을 중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북한도 같이 방제를 해야 남한의 산림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0: 그러네요.
1: 예,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산불도 남한에서 산불이 난다고 북한에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0: 맞습니다.
1: 북한에서 났다고 남한에 안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동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0: 네.
1: 그 생물 다양성이라 그래서 북한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한에서 볼수 있는 게 북한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림청 공동조사라든가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남한에서 소나무들이 많이 이제 죽어가는데 그 원인이 재선충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1: 네.
0: 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서 발생해서 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1: 그럼요. 사실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그 정황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북한도 산림 재선충병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하고 있고, 재선충이 한번 피해를 받으면 그 주변이 워낙 많은 소나무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0: 그렇죠.
1: 미리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0: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비정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2018년도에 그두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한 게 있는데, 먼저 산림 분야를 먼저 교류 협력을 진행하자라고 합의가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두 차례 분과회담도 열렸습니다. 남북 함께 만나서 산림 복원이라든가 산림 재해 방지, 근데 산림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0: 예.
1: 산림청에서는 그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서 파주, 철원, 고성에 남북 산림 협력을 만들었어요. 협력 센터를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남북 산림 협력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협력의 다양성,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력 의제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를 계속 준비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워낙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그 남북 공동 협력 의제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온실가스 저감 같은 것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참 많지 않을까 싶고,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오늘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또 저희 방송 가족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1: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산림이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정치적인 분야고, 이거는 어떤 시기라든가 어떤 이념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그 바뀔 수 없는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분야
0: 맞아요.
1: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남북 산림 협력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도
0: 네.
1: 가장 요새 중심적으로

0: 기조로 진행하는 게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든가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기조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정책연구과에서 일하시는 박소영 박사님과 함께 남한과 북한의 산과 숲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남쪽에서 드리는 기도.
3: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갈라짐을 보며 우리 안에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만이 반쪽으로 갈라선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한반도의 회복을 이루실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민족의 오래된 분단으로 인해 생겨난 갈등과 증오의 감정들이 모든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유일한 한 왕이신 주님을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과 한반도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가득히 품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사명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먼저 온 통일의 존재, 남한에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탈북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증인으로 세워져 복음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마중물이자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이루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나무 하나 없는 민둥산이 울창한 숲으로 변화되기 위해 40년에서 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73년부터 본격적인 치산 녹화 계획을 추진한 끝에 반세기가 지나서 황폐했던 산야를 완벽한 녹색 숲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죠. 복음의 빛 비춰라.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당장 변화되는 것, 하루 이틀 만에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긴 시간의 안목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일관되게 진행해 나갈 때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변화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산에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단된 이 땅에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예린이었습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 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 극동방송. 방송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 청취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잠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도착한 링크를 누르시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통해 더 나은 방송 방향을 찾고 다가오는 가을 개편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고성능 무선 이어폰, 소형 라디오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받아보신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더 은혜로운 포항극동방송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부자를 연구해 유명해진 토머스 스탠리는 그의 책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신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런 믿음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이죠. 4차원의 영성은 3차원의 환경과 생각, 문제를 지배합니다. 일본의 학자 혼다게는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생각과 꿈, 말과 믿음을 통해 모든 꿈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가요? 비록 물질의 부자는 아닐지라도 마음의 부자는 분명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클래식 화요의 약한 나로 강하게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기쁨의 순간들이 있다. 또한 우리의 감각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마도 당신의 즐거운 추억은 지금도 좋아하는 무언가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화의 소망으로 흘러넘칠 때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 만족스러움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근원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때라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아무리 절박한 필요들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그 확신은 바위처럼 변함없이 견고하다. 우리는 멈춰서 장미 향기를 맡을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몇 송이를 꺾어 누군가를 위한 꽃다발을 만들 여유도 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라나타의 Go Out With Joy, I Will Sing.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양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조수아님의 나는 믿음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제프 넬슨의 피아노 연주 찬송 아멘. 그리고 원웨이 싱어즈의 찬송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어떤 일 때문에 즐거웠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별것 아니어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즐겁게 이야기 나눌 때 저는 참 즐겁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느낄 때 기쁘고 행복하죠. 주님은 우리 마음의 작은 부분이라도 교제하며 나누길 바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안양시립합창단의 주 안에 거하라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 왜 동굴 안에 있니? 동굴 밖에서 나와서 나를 찾아야지. 내 앞에 서야지. 하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

질문 앞에서 오늘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남은 건 저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요. 함께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 함께 싸워줄 동지가 없다는 거, 동역자가 없다는 거, 이것처럼 힘든 게 없죠. 가장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나의 처지를 알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나만 남아있어요. 나만 혼자예요. 이것처럼 비참하고 힘든 게 없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대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새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것을 맡겨도 지금 저는 그걸 감당할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갔어요. 오늘날의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서부터 철학의 도시였어요. 뭐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그런 그 이 서양 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철학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으로 가기 전에 바울은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필로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헬라 철학자 밑에서 이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이 철학자들과 함께 신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에 대한 논쟁을 벌일 때 반드시 나는 이기고 승리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의 철학자들과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그들과 논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기대했던 대로 그 철학자들과 함께 만나서 논쟁을 벌이는데 그들 중에 누구도 말로써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바울이 이겼어요? 그 도시의 철학자들이 이겼어요? 바울이 이긴 거예요. 얼마나 말이 탁월하고 또 얼마나 논리적이었는지 그 누구도 바울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써는 그들을 이겼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들에게 신에 대한 논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 선교의 그 성패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내가 왜 실패를 했느냐? 그게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때의 일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후로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전하겠노라.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내가 말의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사학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은요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가 또 한 가지 실패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는 아덴에 갔을 때 이 철학자들과 빨리 신에 대한 논증을 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동역자들이 아직 아덴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나가서 그들을 상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함께 할 때는요 옆에서 아닌 것을 아니

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바울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누군가가 한마디만 해줬어도 바울이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그렇지. 아, 이 복음, 복음의 능력으로 전해야지. 내가 자꾸 이게 자꾸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네? 그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또 내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말문이 막혔을 때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해왔는데 내가 답을 줄수 없을 때 동역자가 있으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보단 둘이 나은 거란 말이죠. 둘보단 셋이 더 나은 거고. 아멘. 함께 할수 있는 사람,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서로 동역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자신의 동역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왜? 아단에서 실패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함께 싸워줄 동역자와 동료 내 편이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래서 다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제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 이 마음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푸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그 엘리야의 그런 모습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고 오죽 힘들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하나님 낯을 피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어딜 가면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배 밑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막 잠을 청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못 깨우시겠지. 결국은 하나님을 어디 가서 대면을 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 대면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겁니까? 어차피 피하지 못할 하나님의 시선이라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답을 얻어야지요. 할렐루야. 결국은 동굴 안에 있는 그 엘리야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푸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엘리야야, 정신 차려. 나를 향한 열심이 있는 자가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남아있는 자가 7,000명이야, 7,000명. 너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 속에서 내가 그 7,000명은 남겨둘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싸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나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지고 엘리야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가 유별나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딨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착각하지 마. 7,000명이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죠.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야,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손절.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7천명이 남아 있어.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절대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갔을 때에도 사르밧 가부 이 여인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을 주어 엘리야를 그 집에서 머물게 하고 그 집에서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절대로 우리를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는 생물을 보내어가지고 까마귀를 보내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함께 싸워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너무 급하실 때에는요 천사를 보내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7천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남기우셨을까요? 아합의 궁전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함을 맡고 있던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국내 대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왕의 가장 최측근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왕은 지금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갖고 맨날 잡아다 죽이고 있는데 이 오바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선지자를 50명씩 데려다가 동굴에다가 감춰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하면서 이 어려운 핍박의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바댜 같은 인물을 한 사람만 돕겠습니까? 이스라엘 곳곳의 사회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오바댜, 제1 오바댜, 제2 오바댜, 제3 오바댜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을 감추어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남겨둔 자들이 7천명이나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 명하십니다. 야, 더 이상 동굴에 처박혀 있지 말고 빨리 나와. 동굴에서 나와!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 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답을 줄 테니까 나와. 그래서 그를 불러내세요. 근데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강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산이 갈라지게 만드세요. 지진이 갑자기 일어 나타나고요. 지진 가운데 막 불이 임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고요해지더니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어요. 엘리야야, 내가 나오라고 했잖아. 근데 너왜 아직도 거기 있니? 하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첫 번째는, 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적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아니요?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불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엘리야가 왜 찾는데 안 보였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엘리야는 기적의 하나님과 동행해 왔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적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막 찾는데 안 보여. 그러더니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요.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웅장한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세미하게, 나만 들을 수 있게.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미하게 찾아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는 내가 이전에 만났던 경험만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기적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지만 오늘은 은밀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적을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편견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왕의 마음도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졌습니다. 이것도 편견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긴 뭘 끝나요? 이제는 바알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던 엘리야를 때려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절대로 한 가지 방법, 내가 경험했던 방법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픈마인드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그가 했던 일하고 너무나 달라요.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이 다메섹은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의 신하가 하사엘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항상 반역을 꿈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왕 벤하닷이 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시탐탐 이 정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언젠가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훗날 여러분 엘리야의 그 후계자인 엘리사가 아람 왕국에 갔을 때 이 하사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아람 왕국에 왕이 될 거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가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은 기적을 보여줘도 바뀌지 않아. 이 왕들은 기적을 보여줘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건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후에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뒀는데도 바뀌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계획을 꼭 알아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해서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서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돌 같았던 마음, 돌같이 완고했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바뀌어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우린 그저 순종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뭐였습니까? 아합, 이 악한 왕의 아들 요람, 요람은 더 악해요. 근데 이 요람의 군대 장관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훗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이 왕가가 완전히 아주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너무 악하고 너무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놓으니까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너는 죽지도 못해. 내가 너는 죽음 없이 하늘로 들려 올릴 거야.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계자까지 이미 어디에선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통일이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왜 통일이 올까요? 통일이 올 것 같지 않았으면은 이미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라는 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북한에 있는 믿음의 1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던 때예요. 수명이 다 했을 때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게 하시고 두만강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두만강 주변 중국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넘어오는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는 한국으로 온 분들도 있고 세계 여러 나라로 간 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요 북한 땅 다시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왜 다시 들어가느냐? 지금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우리 친척들 저 북한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죽어서도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고 뭐 교화소로 간 사람들도 많고 그중에는 끝까지 지하교회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통일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그들을 다 마중물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통일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가 북한 선교하고 있습니다. 통일 선교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통일 선교를 위해서 뭐 지금 조금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 선교를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날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왕으로 세운 거는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 대에 성취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이어서 반드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나 자신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못합니다. 나는 혼자만 남아있습니다. 이딴 소리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나면 그저 부끄러울 뿐이죠. 사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견뎠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요.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저 엘리야는 그 시대에 그때에 그 나라에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0: 아니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혼자예요? 함께예요? 함께예요. 우린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만 해도 지금 여러분 혼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정말 내가 힘든 거를 오픈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축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혼자 합니까?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한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고독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오픈하세요.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62-0770, 055-262-0770 창원 상남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com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새들의 찬양이 귀를 즐겁게 했어요. 그런데 더워질수록 새들이 이사를 갔나 안 들려요. 왜 그런가 가만 들어보니 매미의 떼창 소리에 묻히고 말았어요. 이렇게요. 얼마나 우렁찬지 모든 소리를 잠재울 정도죠. 마치 가까이에서 노래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03편 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할 준비 되셨죠?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조수아의 내 평생 사는 동안, 박신아 콰이어의 내 영혼아 찬양하라 들으셨습니다. 아들, 딸이 방학을 하고 기본이 삼식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메뉴 정하는 게 쉽지 않고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불 앞에 서서 음식을 한다는 건 매번 어려워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엄마니까 해야죠. 그러다가 가끔씩 외식을 할 때면 할렐루야! 예, 저절로 찬양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외식을 할 때였어요. 애들이 신랑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이 음식점은 어떤 것 같아? 난 맛있긴 한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아빠는?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아빠는 원래 음식 맛을 자세히 못 느껴. 그 답변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래서 네 아빠가 내 음식을 잘 먹는가 보다. 아빠가 맛을 자세히 못 느끼는 걸 14년 만에 알았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쪼록 예, 잘 붙여주셨어요. 사람에 따라 어떤 음식을 가지고도 세밀한 부분까지 맛을 알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신랑처럼 맛을 자세히 못 느껴서 그냥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과 지낼 때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기준점을 찾고 싶어서 책도 읽고 박사님의 조언도 듣고 설교도 듣고 가만 보니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 부르고 한참을 묵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부르는 아버지 이름에 평안함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가스펠 콰이어의 시편 40편, 어쿠스틱 아이빅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진아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으셨습니다.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제 따라해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가스펠 콰이어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라모십의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클래식 콰이어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들으셨습니다. 주일날 말씀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때는 얼른 받아 적는데요. 이번 주 목사님께서 말씀 시작과 동시에 시험을 잘 이겨내는 방법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안 받아 적을 수가 없지요. 첫째, 온전히 기뻐하라. 둘째, 분별력을 가져라. 셋째, 하나님께 순복한 의지를 가져라. 넷째, 주님을 신뢰하라. 다섯째, 겸손한 심령을 가져라. 이 내용은 야고보서 전체를 다섯 가지로 요약했을 때 결론이라고 합니다. 첫째, 온전히 기뻐하라. 저는 첫째부터 막히네요. 기뻐하라도 어려운데 온전히?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차라리 애를 이렇게 낳으라고 하면 낫겠는데 모든 것이 저에게 많이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우리는 주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더욱 필요해서 주님께 매달리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가 봅니다. 아버지를 계속 찾으니까요.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 중에 있을 때만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힘들어서 고뇌에 빠져 있는데 옆 친구는 콧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얄미워서 넌 지금 콧노래 부를 때냐? 그랬더니 난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다 힘든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은 우중충하지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고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할 것도 없이 이 사실을 기억한 채 찬양을 불러봤어요. 처음엔 작은 소리로 나오다가 폭포수 같은 눈물과 함께 매미와 같이 우렁차게, 오늘 매미 많이 출연하네요. 인생의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는 주님을 변함없이

찬양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극동 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은 극동 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 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작은 집 유나나 장로입니다. 오프라 원프리를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당시 정말 유명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 중에 뽑힐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에서 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해드릴게요. 남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말. 여러분 놀라셨죠? 남보다도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래요. 이분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소년기에 굉장히 어려운 고통이 많이 있었죠. 성폭행도 당하고 마약도 하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아픔을 안고 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보다도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가슴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대단한 성찰이죠. 저는 맨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이 가지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건 남들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사명입니다. 타인들을 향한 사명, 이타심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남보다 더 가진

지고 있는 사명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밤은 또 내일 예배를 드리며 남보다 더 가진 이 사명에 대해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작은 집 문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예화를 하나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방송에서 한번 읽어드린 기억이 나는데 1999년에 아프리카에 큰 가뭄이 있었을 때 일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때 40년 만에 정말 기록에 남을 만큼 극심한 가뭄이 아프리카에 찾아왔었는데요. 특히나 동부 사막 지역은 기록에 남을 만큼 정말 기록에 남을 만큼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고 이로써 사람뿐만 아니라 사막 동물의 70% 이상이 물을 찾지 못해서 생명을 잃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격한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은 코끼리 무리가 있었는데요. 코끼리는 무리지어 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뭄 속에서 생존한 코끼리 무리를 보고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 살아남은 무리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가장 나이 많은 코끼리를 따라서 이 무리가 함께 움직였다는 거였어요. 이 나이 많은 코끼리는 예전에 가뭄 때에도 물이 있던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기억을 따라 이 늙은 코끼리가 무리를 이끌고 사막을 횡단했고 결국에 사막을 횡단한 그때 물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코끼리 무리에게도 나이 많은 코끼리는 다 존재했었거든요. 모든 코끼리의 무리 속에 물이 있는 장소를 기억하는 나이 많은 코끼리가 다 한 마리씩은 그 무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리는 살고 어떤 무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고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아니라 어른의 역할이었습니다. 죽은 무리의 어른 코끼리는 그냥 그저 나이 많은 존재에 불과했어요. 무리를 돌보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이끌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살아남은 무리의 어른 코끼리는 달랐습니다. 평소에도 무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책임지는 어른의 역할을 무리 내에서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모든 코끼리들이 그를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전체 무리가 생명을 얻을 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제가 예전 방송에서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른이 되시겠습니까? 아님 그냥 나이 드신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었죠. 바로 그거예요. 이 코끼리의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믿음의 어른이 있어야 하는

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아끼며 책임지고 돌보는 성인들, 어른들이 있을 때 이 사회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엄마, 아빠, 이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 어른들을 바라보며 성숙한 길을 보고 따라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아니라 진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면이 훌륭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우리나라와 가정과 교회도 점점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어른이 꼭 되고 싶어서 밤새 기도하고 싶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네, 1부 마지막을 하면서 갑자기 목이 메어서 제가 네, 정말 어른이 되고 싶네요. 목이 메어서 목소리 이상했죠. 죄송합니다. 내 마음속 작은 집 2부 문을 열었는데요. 오쇼 라주니시 백곰이라는 책에서 보면 신이 거주지를 옮긴 이유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지만 책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자 모든 것이 악화되었죠. 인간과 함께 지옥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계속 불평했기 때문에 신은 하나님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평하려고요. 신은 다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인간을 파멸시킬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몇몇 현인들이 조언을 했어요. 인간을 파멸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거기서 이사를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는 이곳 땅에서 인간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인간들 때문에 결국 이 현인들의 말을 듣고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신은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이때 현인이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로 가는 것이 어떨까요? 이때 어떤 현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대는 모르군. 얼마 있지 않아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 것이다. 그럼 또 모든 혼란이 다시 시작될 텐데. 그러자 다른 현인이 말했어요. 아, 달로 가십시오. 이때 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모르는군. 얼마 있지 않아 사람들이 달에 도착할 것이다. 인간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곳을 생각해 보아라. 그러자 나이가 든 현인이 옆으로 와서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어요. 그러자 신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 그대가 한 말이 맞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이 많은 현인은 이렇게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이시여, 사람들의 마음에 숨으십시오.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는 결코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매우 의미 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실화 같은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야기가 아닌 진실이죠. 오늘 저는 이 글을 우리 극동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음미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내면을, 우리의 속마음을, 내 마음속 작은 집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필요한 욕심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여유 있는 삶을 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내면을 체크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토요일 오후입니다.

새로운 달 8월의 첫 토요일입니다. 새로운 8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소망을 품어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8월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 작은 집 제작 김보석 진행 윤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안전하시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우리교회 서상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하시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참 씁쓸한 게 뭐냐면 이 요즘에 천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가치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천원짜리 하나를 건네주면요 거의 유물 주급당합니다. 이 천원을 어디다 사용할까? 아이들 그런 표정입니다. 적어도 세왕대종이 그려져 있는 만원짜리나 우리 모두의 아이돌이신 신사임당 이 5만원짜리 정도 줘야 감사합니다라고 받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가치로 사람과 사물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 스펙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거룩듯하고 좀 화려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외모와 학벌, 돈을 갖추는 그런 스펙을 가지기를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으면 영광이 떠난 솔로몬 성전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죄의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할 수 있는 내적 환경을 조성할 때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보여줬습니다. 이 어머니가 성적표를 보는데 시험이 이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혼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왜 맨날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사귀고 왜 그들하고만 다니냐고 그러니까 네가 성적이 떨어진다고 이제부터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만 사귀고 그런 애들과 어울리고 그런 애들과 좀 다니라고 막 혼을 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순종적인지 그 다음부터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사귀고 어울리고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을 쳤습니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적은 나왔는데 놀란 것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의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과연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가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만나는 사람부터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리를 쫓아가다 보면 변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벌꿀을 이 꿀벌을 쫓아가다 보면 꽃밭을 만날 수가 있고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의 인생이 밝아지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의 인생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늘 함께 있으면요. 어리석음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누구와 함께 하는

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꽃길을 걸을 수도 있고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인생이 되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서로서로가 그렇게 좋아지는 영향을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대부분은요, 이 낙관적으로 좀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그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 전제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충성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낙심보다는 긍정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 계속 진행됩니다. 그 어려움이 계속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어서 더 이상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가 되고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대한 상처를 낳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병든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든 자여 병든 그 나사로의 오라비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여인이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러했고 이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셨고 이 가정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이 장면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참으로 은혜되는 이 글을 하나 보면서 제가 그 책을 하나 사 보았는데요.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 기독교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암에 걸리게 된 겁니다. 2006년대에 이 암을 진단받고 수술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이 책을 쓰신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이 글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암에 걸려 보니까 암이 걸리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고 이제는 알아지면서 이 암이 자신에게 놀라운 영적인 기회를 주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삶의 절박한 위기가 와야지만 그때 비로소 보여지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고 그때 비로소 간절히 찾게 되는 놀란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암을 절대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짧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영적인 기회를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이 질병이나 문제 아니고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 아니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깨달음이 바로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허락됨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이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단순히 한탄하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이 절망과 위기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주신 영적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것을 낭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오라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빨리 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예수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고백을 보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저 사람밖에 없다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막 난리 피우지 않겠습니까? 빨리 오시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다른 일을 관여하지 말고 빨리 오시라고, 그 늦게 달리는 낙이 타지 말고 그나마 좀 빠른 경비 타고 오시라고 막 난리를 피우고 피울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급히 부를 때 보면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누가 부르면 그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을 취조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 이유는 나중 일이고 무조건 그 사람이 부르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가정은요, 후자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신 은혜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요,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서로 서로가 지금 그 마음 안에 어떤 소남이 있는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계곡에 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아픔과 내 고통과 그리고 내 눈물과 내 답답함, 이 모든 것을요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옵소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 어떤 일을 앞두고 이렇게 매 순간순간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이런 일이 놓여 있는데 주님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정말 나의 부족함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시작. 여러분 이 너무 짧지만 정말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저 혼자 은혜 받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백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요청이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면 오시기 때문인, 알면 오시고 와서 보면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이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이 병에서 죽지 않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사람, 연약하고 병든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물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특별히 말을 많이 하나요? 부부끼리 말을 많이 하니까? 아닙니다. 그냥 척하면 척입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그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왜요?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지금 계신 곳에서 더 머무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그 이틀 동안 나사로의 병이 더 심각해져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딱 잘라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했던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전 재산권과 같은 그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한 이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사랑하시는 가정에 위기가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는 일만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니, 완전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정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이 두 여인은 이 일로 인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더 유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정이라면 왜 바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느냐 하면 나사로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청과 기도가 거절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병든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거나 머무시는 것 같은 아직까지 내게 오지 않은 그 기대의 응답이나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기다릴 이 기다림, 예수님께서는 그 기다림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그 놀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풍랑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내 기도를 거절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전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에 그 응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0: 고백하면서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우리교회 서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3-0091번, 054-253-0091번 포항우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누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일, 8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에요. 8월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학교마다 방학 일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친구는 지금쯤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겠지요. 8월이 되어서 아직 방학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긴장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8월에 대해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믿음으로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믿음으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8월이, 여러분의 방학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생활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길 바라세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올 여름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답니다. 전도사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지금도 수술한 부위가 잘 치료되도록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고 앞으로 재활하고 회복하는 긴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도사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였어요. 친구들, 사랑하는 아빠가 다치고 힘든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전도사님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사랑하시고 전도사님의 아버지도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세요. 비록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아픈 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알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에요. 친구들, 8월을 보내며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상황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 시간 처음 들었던 믿음으로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 건데요. 이번에는 영어 찬양으로 함께 불러볼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이니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믿음으로 영어 찬양과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 뜨겁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 주의 믿음 갖고, 앤 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메들리 곡으로, 키즈벤처의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함께 듣고 따라 부른 찬양처럼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8월을 풍성하게 채우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GR이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믿음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0: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있으면 듣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1: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심지어는 내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다른 성도님들을 쉽게 판단하고 죽이는 말을 쏟아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피가 더러워요, 더러워서 그랬어요 라고 말했던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대로 말하며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더러운 피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목사님 그런 방법이 다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러자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나의 모든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0: 다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제는 나는 더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피가 더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죠.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예, 많은 분들이 인사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몇몇 분들은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에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시작.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0: 아멘.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비롯한 주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뭐로요? 일꾼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즉 인정하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을 비롯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추종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꾼, 즉 휘페르테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담임 목사는 그냥 예수님의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교주처럼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해. 그렇게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기 때문에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두 번째로 바울을 비롯한 말씀 사역자들이 누구의 종인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사역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하라, 즉 존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말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뭐기 때문에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0: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아닌 그 어떤 사상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0: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르타스 크리토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 휘페르테스라는 말은 하인, 수행원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문자적인 뜻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휘페르테스라는 말을 보시면 두 단어가 붙어있는 단 합성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뭐 아래에 전치사 휘포라는 말과 함께 노를 졌다, 에르테스가 붙어있는 합성어이죠. 그러게 이 둘을 붙여서 그대로 한번 설명해 보시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일꾼 휘페르테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노예로 팔려서 로마 군선에서 노를 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배 밑을 보시면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들리는 것이라고는 둥둥둥둥 북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북소리가 빨라지면 둥둥둥둥둥 북소리가 빨라지면 노를 빨리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둥둥둥 북소리가 느려지면 느리게 줘야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줘야 되는지 속도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갑판 위에 있는 주인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저을 뿐이죠. 이렇게 주인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존재,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휘페르테스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휘페르테스, 그리고 나는 배 밑에 있기에 나는 보이지 않고 갑판 위에 있는 주인만 보이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는 휘페르테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배를 이쪽으로 몰고 가고 저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기에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나의 권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0: 아멘. 여기서 너희란 말은 1차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나 넓게 해석을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것으로, 다른 말로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불러주신, 나를 소유로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소유 삼아주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휘페르테스,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0: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0: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들어야 되는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되죠. 당신이 믿는 예수님 정말로 좋으신 분이신가 봐.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해요? 세워주는 말을 합니까? 기분 좋은 말을 합니까? 분명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당신의 삶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듣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러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죠. 성도님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 마지막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최종적인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작.
1: 최종적인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0: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는 판단, 사람의 판단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 입을 냅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말을 쏟아내죠. 500명 교인이라면 500개의 판단하는 말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냐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그냥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정에서 심문하듯이 캐묻고 따져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마치 자기가 재판장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판단했는가? 우리 화면을 보면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0: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을 재판을 하듯이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 판단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0: 우리식으로 각색해 보면 아이고 바울 목사님은 글은 잘 쓰는지 몰라도 말하는 게 시원치 않아, 설교가 약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 목사님은 몸이 약해,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 심지어는 사도 바울, 진짜 사도 맞기는 맞아?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평가를 들으면서 그 판단을 절대화시켜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 못하는 거죠. 봉사 못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노예를 섬길 때도 있고 다른 교회를 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한번 들면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식당 봉사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교회 식당에 딱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음식을 보면서

0: 먹을 게 별로 없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판단하는 말을 했다면 봉사하는 입장으로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서 다음부터 하는가 봐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판단하는 말을 절대화하지 마라. 그 말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0: 판단받는 것이
1: 것이 내게는
0: 내게는 매우
1: 매우 작은
0: 작은
1: 일이라.
0: 일이라.
1: 나도
0: 나도
1: 나를
0: 나를
1: 판단하지
0: 판단하지
1: 아니하노니.
0: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소리에 귀담아 들으면서 마음 상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도리어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하는가? 우리 화면을 보면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러므로
0: 그러므로
1: 아무것도
0: 아무것도
1: 판단하지
0: 판단하지
1: 말라.
0: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진짜로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의 말을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더 적극적으로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는 판단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봉사하시는 다른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0: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1: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0: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남을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이제 단어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자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뻑 나갔다는 말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완전해, 난 너무 잘해 그렇게 과신하지 말라는 거죠. 그와 함께 반대로 나 같은 놈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 자책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입니다.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막 몰려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그때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겠습니까? 그래, 내가 능력의 종이지. 불의 종이지. 내가 탁월해서 그렇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면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사역이 잘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죽을 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 같은 거 살아서 뭐 하겠노? 자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책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나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절대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묵묵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 그러므로
0: 때가
1: 때가
0: 이르기
1: 이르기
0: 전,
1: 전
0: 곧
1: 곧
0: 주께서
1: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0: 그때
1: 그때에
0: 각
1: 각 사람에게
0: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1: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0: 칭찬이 있으리라.
1: 있으리라.
0: 아멘. 말씀을 보시면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부로

0: 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말 듣고 난 다음에 기뻐하거나 서운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판단에 비해 우리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완전하죠. 그래서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우리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남들을 쉽게 판단했죠.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선과 악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규정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 주님이 부르신 성도님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제일 잘났어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국 분들은 대부분 자아도취에 빠지기보다는 자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스스로 학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험에 한번 떨어지고 두번 떨어지면 자학을 하죠.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나 같은 게뭐 하겠노?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몸이 아프시고 회복이 더딜 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 같은 것이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데 내 같은 것이 살면 하나님의 영광 되겠습니까?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모없는 자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거 겸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리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의 판단의 말, 다른 사람의 한마디 말,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귀가 두개 있는 이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허리라고. 아멘 나왔습니다. 마음 상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 말을 콕 짜가지고 저 집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일주일 동안 삭히고, 2주일 동안 삭히고, 3주일 동안 삭히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찾아갑니다. 집사님, 왜 그때 나한테 이런 말 했어요? 라고 물으면 그 집사님 뭐라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런 말 했습니까? 다른 말 귀담아 듣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곰삭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0: 내가 지금까지
1: 지금까지 사람들의
0: 사람의 기쁨을
1: 기쁨을 구하였다면
0: 구하였다면
1: 그리스도의
0: 그리스도의
1: 종이
0: 종이 아니니라.
1: 아니니라.
0: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의미 없는 그 한마디 말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참 고생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 지금까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771-7104 054-771-7104번 경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곰은 6개월을 먹지 않아도 넉넉하게 잘 살아가고 뱀은 6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산소 공급 없이는 8분 정도밖에 살 수 없고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또 심장이 멈췄을 때는 5분 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를 흙으로 창조한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게 능력이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통치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 사랑 아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질그릇 혼자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질그릇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데요. 질그릇의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주시는데요. 질그릇 같은 나의 약점도 귀하게 쓰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2: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써머 스페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뤘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렇게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한 조건 다섯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인데요. 이렇게 행복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풋풋한 웃음, 잔잔한 감동, 노래 한 소절, 한 줄의 글, 작은 선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높은 곳에만 두지 말고

내눈가까이에서바라보면어떨까요? 행복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배의 고물에서 잠이 든 예수님은 큰 폭풍우가 일어나 물이 배에 들어차는데도 계속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걱정이 삶에 밀려오기 시작할 때 믿음이 닻이 되게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또 로이드 존 오길비 목사님의 말도 기억하십시오. 때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폭풍을 견디며 이겨내시고 어떤 때는 우리 주변에 동요하는 바다를 진정시키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내면의 영혼 속 폭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님, 제 깊은 곳의 폭풍을 고요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취해 자녀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며 저주의 말을 하고 마는데요. 혈기를 이겨낼 절제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삼손은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피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약점들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약점이 우리의 장점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이 연약함은 우려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회들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약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해짐을 체험하며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기쁨의 교회 정효민 집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1: 저는 포항 기쁨의 교회 안수 집사 정효민 집사이고 기쁨의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청소년부 선생님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극동방송과도 인연이 있으시죠?
1: 네.
0: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1: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운영위원으로 초청을 해주셔서 섬기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0: 네. 포항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많이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1: 법무법인 로일이라는 곳에서 대표로 이제 변호사 생활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많이 바쁘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다른 사람들도 다 바쁘고 저도 그냥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0: 포항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예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또 포항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징들 볼 수 있을까요?
1: 예전에는 좀 큰 사건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뭐 이렇게 몸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건들이 좀 덜했고
0: 예.
1: 그다음에 민사적인 분쟁도 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 경제가 활성화돼 있을 때는, 요즘은 주로 사기 사건, 특히 이제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예전보다 이혼의 비율이, 이혼 사건의 비율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엄청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범죄나 이런 법률 문제가 이제 정말 그 일상에 다가왔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 있다. 이런 추세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전에는 일반 사람들과는 좀 거리가 먼 대형 사건들이 이제 발생했다면, 요즘에는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가정의 문제, 또 학교 현장, 교육의 문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또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이게 노령화 고령화되다 보니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좀 외로워지고
0: 그렇죠.
1: 사기에 노출이 쉽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이런 것도 사기 당하나 할 정도의 문제들까지 다 사기를 당하고, 이때까지 모았던 뭐 전 재산을 다 한 번에 다 날린다든가 대출까지 받아서 날린다든가, 이거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식들한테 뭔가를 좀 더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노년이 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사기를 치고 하니까
0: 네.
1: 더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0: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일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1: 네.
0: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접하실 때 망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너무 가깝게 다가가서도 안 되고,

0: 또 너무 멀리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적절한 거리를 네. 둬야겠네요. 네.
0: 그래야 이제 이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사건 해결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법률은 되게 실용적인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네. 본질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저희가 보는 드라마 중에도 법정 드라마가 참 많고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도 참 많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살아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다 이런 경험들도 종종 좀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일단 저는 법정 드라마나 법정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요? 그걸 보면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집에 가서도 그것까지 보게 되면 또 사건이 생각이 나고 하기 때문에 법정 드라마나 또 이제 영화를 보지 않고 또 법정 드라마에 나오는 변호사들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저는 보지 않습니다. 더 극적인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들이 보일 때 마음이 좀 짠하고 힘들어지고 또는 내가 정말 복음을 좀 전했으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 이 사람한테 주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 일하시면서 의뢰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으실 것 같고 또 때로는 자연스럽게 전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0: 그 영역이 저한테 엄청난 숙제인데 사실 예. 의뢰인들하고 변호사의 관계는 사실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그 아픔을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하고 동일화돼버리면 사건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아, 예,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이제 좀 떨어뜨려서 봐야 되는데 마음이 정말 통할 때가 있어요.
1: 예.
0: 아, 이 사람 너무 안 됐다. 이 사람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다 이런 게 느껴질 때는 아, 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모든 의뢰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렇게는 못하지만 마음에 정말 울림이 오거나 할 때 제가 기도하는데 제 역할을 거기에서 뭔가 더 많이 한다기보다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숙제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1: 적어도 사건이 네.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겠네요.
0: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 때문에 따로 기도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 요청을 하고 이러기는 합니다.
1: 네, 전에 치과 의사 선생님을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환자의 입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인생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삶을 보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정은 판결하는 판사가 있고 또 배심원이 있고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이 아주 팽팽하게 맞붙는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0: 네.
1: 재판을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또 우리를 변호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종종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0: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사실 깊게는 못 해봤는데 다만 이제 법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지금 배심원 이야기하셨는데 배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그렇죠. 재판이 이루어지고 기본적으로 그냥 법정에서 형사 사건의 경우 검사, 변호사, 이제 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하죠. 판사는 인간이 세운 권위지 않습니까?
1: 예.
0: 엄청난 권위입니다, 사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거기에 잘못을 평가하는 거. 그러면 성경에서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판단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판사석은 높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하고 검사는 따로 이렇게 좀 수평적인 관계에서 있고 그런 관계를 볼 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저렇게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아까 그 긴장감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거기 가면 우리가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되죠. 대신 변호라는 게 사실 대신 싸워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뢰인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하면 긴장하고 있다가 저 말이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보고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물론 법정에서는 거의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만은 경찰 조사 단계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 조사를 받을 때 수사를 받을 때 동석을 하게 돼요. 그럼 같이 앉아서 조사를 같이 받습니다. 그럼 그걸 다 들으면서 요 포인트에서 요런 말을 던졌을 때 왜 질문을 요 질문을 했을까 이 질문을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하고 그걸 빨리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의뢰인이 당황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할

0: 때는 또 수정도 해줘야 돼요.
1: 네.
0: 유불리를 모르고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것을 볼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변화하고 계시겠구나. 정말 옆에 조사동서 가듯이 옆에 딱 앉아가지고
1: 네.
0: 저를 보호하고 계시겠구나.

0: 가다 보니까 그렇죠. 저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사고 상황과 갈등은 조금 다르거든요. 사고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고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1: 예.
0: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인간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정죄하는 거에 앞서서 저는 기도하면 맨날 약간 그런 게 들어요. 남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예. 내가 갈등이 생긴 사람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너도 그러잖아 라는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딱 들린다기보다는 그게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죠. 아 그렇게 좀 이해를 가지고 이해관계를 미리 좀 내려놓는 작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 지키고 사는 것은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이 양보하지 않을까.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말씀대로 한번 보려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1: 같은 인간으로서 어려움과 갈등에 처한다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 참 와닿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기쁨의 교회를 섬기시는 정효민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기쁨의 교회 정효민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1: 저는 신앙생활은 모태 신앙이고요.
0: 모태 신앙이시군요. 네,
1: 못한다는 신앙으로 한 20, 30년 살았는 것 같습니다.
0: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인격적으로 나아갔던 경험들 있으시겠죠?
1: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나름. 예, 그럼 물론 아버지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했는데 반듯하게 나름 반듯하게 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오다가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늘 다니고 뭐 거기서도 뭐 청년부 생활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다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도 자꾸 떨어지고 사법고시 볼 때였는데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도 나는 사랑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좀 회복하고 결혼하고 잘 지내다가 일상에 찌들다 보니까 하나님과 정말 많이 멀어졌습니다. 완전 다른 길로 가서 떠내려갔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둥둥둥 떠내려갔다가 코로나 때도 완전 떠내려갔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이런 생활을 하다가 2023년도에 아내의 그 권유로 여보 이거 꼭 하자라고 했던 게 제자 훈련이었거든요. 예. 기쁨의 교회에서 하는 생선 제자 훈련이었는데 첫날 그 내가 아유 뭐 그거 뭐 못할까 봐 왜냐하면 옛날에 뭐 다
0: 그렇죠.
1: 다 했으니까 그거 못할까 봐 하면서 갔는데 아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0: 첫날부터?
1: 네. 그래서 돌아왔다.
0: 드디어 돌아왔다.
1: 그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담당 목사님이 정원희 목사님이라고 부교육자님이 계시는데 저를 딱 보더니만 그 집사님들 사이에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정유민 집사님이 우리 그 제자훈련 성공의 키다. 그러면서 이분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집사님은 숙제 안 해도 좋고 다 아무것도 안 해. 원래 제자반 하면 막 이렇게 말씀도 봐야 되고 뭐도 하고
0: 외울 것도 많고
1: 뭐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사님은 오기만 하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맞은편 자리에 딱 앉게 자리 딱 해서 늦어도 좋고 뭐 하니까 출석만 해라.
0: 요주의 인물이셨군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저게 뭘 의미하는지 아니까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0: 네.
1: 내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특별관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오면 올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일상생활을 해도 눈물이 나고 한참 이제 예레미야서를 그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막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아 하나님 정말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보내는 것 같지만 끝까지 보내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한 거고
0: 예, 그렇죠.
1: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한 거다라는 그 말씀에 너무 위안이 되고 오히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돌아온 탕자가 됐다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 날들이 언제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눈물 나고 또 요즘도 막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려움을 좀 주시거든요. 물질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가 뭐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 때마다 저는 이거 이 단계 또 넘어가게 하시려구나 해서 좀 이렇게 기대함도 있고 그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좁은 길로 가라라는 말도 알 것 같고 내 멍에는 가볍다는 말도 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말로 보이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가 가볍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새 사는 게 재밌거든요. 힘들어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런 순간들이 매우 잦아졌다. 예전에는 한 번, 두 번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좀 많이 잦아지고

0: 그런 상황입니다.
1: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고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 앞으로 변치 않으시고 갖고 나가시기를 저희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런 직업의 현장에서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으시겠죠?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0: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의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누구나 제가 일을 해보니까 범죄나 법에 위반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1: 누구나 예, 될 수 있죠.
0: 예, 저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고
1: 그렇죠.
0: 잘못을 했는 적도 있고 다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사람들을 보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나도 조심해야 된다. 내가 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용서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분노는요, 복수나 분노는 내가 마음을 품는 거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1: 네.
0: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답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답은 정해져 있고 해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품고 외우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때그때 맞는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테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재밌어질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로 지금까지 꽤 오랜 세월 활동해 오셨는데 각 사건들마다 생각들이 좀 있으시죠? 아무래도?
0: 그런 사건들이 많죠.
1: 네.
0: 많고 의뢰인들한테 마음을 다 줬다가 상처받은 적도 있고 제가 생각나는 사건은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도 그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수필처럼 글도 적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참 상담을 듣다가 눈물을 좀 흘리시면서 약간 이런 상담을 원했어요 하면서 그때부터 터지는 거예요. 한 가지 법률적인 문제 고기로 발단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옆에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여러 옆에 있는 문제들까지 다 보여서 설명을 다 해드리니 거기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나 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제가 변호사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 사건에서 들었습니다. 엄청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도 아니고 뭐 엄청 정의로운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아, 그 사람이 인생이 보였고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분이 위로받을 수 있구나. 아유 참 귀한 일이다.
1: 네.
0: 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그렇게 순적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고
0: 저도 그 만남으로 인해서 예. 참 은혜가 됐습니다.
1: 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또 하나님께도 감사가 되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들 많이 지나고 계시죠?
0: 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모든 사고 체계가 깨어지고 그때 참 고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많았고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이 제가 잘못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고 사람 앞에 떳떳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명백할 때는 그게 정말 죄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1: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0: 예.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애, 괜찮다. 잘 왔다.
1: 사방이 막혔어도 하나님께는 갈 수 있는 방향 하나가 남아 있는 건데
0: 그게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길인데
1: 유일한 길인데
0: 예,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걸로 눈길을 돌리게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게 사랑인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고
1: 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0: 네네. 예. 네.
1: 정효민 집사님의 가족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는 아내와 딸, 아들 이렇게 한 명씩 있습니다.
1: 모처럼 방송에 나오셨으니까요, 집사님. 우리 가족들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눈물이...
0: 경상도 사람이라서

0: 방송에서 안 하면 이건 할 일이 네. 없거든요. 예.
1: 제가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내 마음이 정말 합한 사람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0: 딱 첫 만남에서요.
1: 우리 예. 교회 오빠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군요. 내 눈에 들어왔을 때 아 그런 마음이 들었네. 아, 예진 난 사랑한다. 예.
0: 경상도 사나이의 고백을 들으셨고요.
1: 우리 가연이 하겸이 두 딸과 아들 그 아빠가 많이 사랑하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하고 내 모든 걸 다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0: 감사합니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강인한 인상을 가지고 계신데 마음은 참 여리시구나. 예, 그리고 정말 솔직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여리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싸움닭입니다. 예, 뭐 경찰서를 가거나 제가 늘 하는 거지만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면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제가 싸움닭인데 그런 품성들이 평상시에는 안 나오다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나오지 말아야 될 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그러고 이제 싸움닭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또 그런 성품은 아닌가 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싸울 때가 있지만 그렇죠. 하고 나면 힘이 많이 빠집니다. 경찰서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나면 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불안하니까 예. 내 스스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급해질 때도 있고 과격해질 때도 있고 이런데 맞아요. 그걸 좀 더 내려놔야 되겠다. 남자 나이가 중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힘도 조금씩 생기잖아요. 근데 그 힘을 잘못 발휘해서는 안 되겠다. 더 좀 유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0: 네. 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고 또 악과 싸우는 네. 멋진 싸움닭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집사님께서 시간 활용을 하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사실 이 질문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그렇게 막 시간 활용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0: 그런가요? 예,
1: ENFP라서 P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데 대신에 주변에서 많이 쪼아줍니다. 그래서 해야 할 역할들이나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역할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역할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조금 정하자. 저녁 시간은 저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저녁에 큰 단위로 뭐 화요일, 목요일은 PT 가는 날.
0: 운동하는 날.
1: 예. 수, 금은 예배, 웬만하면 예배 빠지지 않는다. 예배 드리는
0: 교회
1: 날.
0: 가는 날. 예.
1: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밤에 오면 9시 반에서 10시는 가정 예배 드리는 날. 드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일주일에도 한 세네 번은 가정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우리가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파트를 딱 나눠놓고 거기를 우선순위로 드리고 네. 나머지 시간을 이제 최대한 갈아 넣습니다.
0: 큰 것을 먼저 예. 배분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신데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나 봐요, 집사님.
1: 운동을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운동을 정말 안 하다가 윤정배 집사님이라고 그 형님이 네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저를 붙들고 이제 운동을 시켜가지고 운동한 지 한 2년 다 돼갑니다. 그렇게 이제 같이 운동을 하거든요. PT를 같이 받고 하니까 그 시간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0: 네, 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으셨군요.
1: 그냥 좀 뚱뚱했죠.
0: 네. 2년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누구나 정 집사님처럼 건강해질 수 있고요.
1: 아유, 그건 아닙니다. 예.
0: 하나님께서 또 다양한 부분들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 믿고요. 마지막으로 집사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누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제가 법무법인 로힐로 이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로힐이라는 이름 자체가
0: 로힐
1: 예예
0: 법의 언덕인가요?
1: 보이는 거는 법의 언덕인데요. 그래서 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비빌 언덕이 되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원래 품었던 마음은 오름직한 동산을 생각하고 로힐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여기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시고 저는 이제 나중에 이 로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법률적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0: 네. 네.
1: 말은 오늘 참 어떻게 보면 남들이 들었을 때 되게 홀리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과 싸우는 사람, 영으로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하나님께서 정렬해 가시는 삶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요. 성령 충만한 삶과 가정 그리고 현장 사역들 이루어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포항 기쁨의 교회 정효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3: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바지를 입을 때 어느 발이 먼저 들어가는지 아세요? 바지를 입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바지를 입을 때 나는 오른발이 먼저 들어간다, 왼발이 먼저 들어간다, 의식하지 않으면 저는 오른발부터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왼발이 먼저 들어가요. 의식하지 않으면. 의식하면 오른발부터 넣겠지만 오른발이 중심이 되어서 왼발을 항상 먼저 넣더라고요. 여러분이 손을 포갤 때 이렇게 포개잖아요. 오른손이 위에 가요? 왼손이 위에 가요? 이렇게 보면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자연스러운 게 내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참 된 일이지만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는 지정석입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세 가족이라서 그냥 아무 자리에 앉았더니 내 자리니까 거기 비켜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리는 무의식적으로 앉았는데 꼭 그 자리에 앉아요. 내가 앞에서 몇 칸, 몇째 줄 어디쯤에 앉을까 생각 안 해도 가서 앉으면 그 자리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계속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삶으로 계속 나가요. 습관적으로. 이타적인 사람들은 자꾸 도우려고 해요. 희한하게도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을 돕는 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의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죠? 바꿔야 됩니다.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제자는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습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는 에베소에서 한 160km 떨어진 아주 중요한 도시고 상업의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그곳에 있는 교회는 한 사람이 방문했는데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잖아요. 이 2단입니다. 그 다음 인간이 묻고 대답하는 거, 인생이 뭐지?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진리가 뭐지? 질문하는 철학이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비롭게도 천사를 숭배해요. 천사를 숭배하고 철학에 빠져 있고 유대교의 관습과 할례, 전통, 여기는 상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유대교에 심취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 만나고 바뀌었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옛날에 그랬어 하면서 오늘 핵심적인 가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 못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요. 가르쳐서 어떤 것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중심적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 삶이

명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분명한 자기 사명,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직분은 임무와 사명이에요. 내 달란트가 뭐고 내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은 어떤 직분과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달으니까 제자는 뭐냐는 거예요. 제자란 행함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또 봉사와 섬김의 사람,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행함이죠. 말씀을 행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제자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제자는 고난을 잘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잘 이기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선교 가야지. 선교사의 꿈이 있어요. 다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가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내가 병원에서 몸이 안 좋아서 검진을 했더니 아프리카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아내를 버리고 갈 수 있는데 아내를 어떻게 버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선교가 꿈인데 선교를 못 가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주장기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가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꿈을 꿉니다. 나는 선교사로는 못 가는데 선교사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시골로 내려갑니다. 치과의사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일 하면 교회에서 성찬식 때 포도주를 직접 담궈서 이걸 섬기는 일을 아버지가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도 이 일을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직접 포도주를 담궈서 성찬용 포도로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미국에 금주령이 내리니까 알코올이 들어간 것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코올을 빼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걸 제품화해서 선교지를 후원하면 되겠다. 이 사람이 그래서 포도 주스를 만들어요. 알코올이 안 들어간. 이 사람이 이름이 웰치예요. 웰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포도즙이 웰치스. 여러분이 자주 여행하시는 웰치스라는 포도즙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꿈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뜻에 이것도 중요한데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못 가고 주저앉게 돼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주저앉으면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사명으로 잘 연결해서 이어간 것이에요.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복음 위에서 고난이 있을 걸 알아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영적으로 안 살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평안해졌다. 그리고 계속 평안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영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상태가 서 있는 게 많아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는 거 그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슨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능력을 참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괴로움도 고통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오는 그 고난은 내 육체에 채워가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힘으로 이 고난을 이기냐는 거예요. 본문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난을 무슨 힘으로 이겨요? 내가 가진 능력, 잘 참는 능력, 인내력, 아니면 고난을 돌파하는 지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를 세웠으니까 고난도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고 이 고난을 견디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세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찬송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선지자입니다. 요나에게 말씀이 있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임하죠. 말씀이 임해서 전해야 될 정도면 요나가 보통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다 용서해줘도 니느웨만큼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자고 악랄하게 정복민들을 유린했어요. 아이들은 바위에 머리를 쳐서 죽이고 남편들은 나무를 깎아서 꼬챙이에 꿰서 죽이고 부녀자들은 다 유린하고 다 흩어버리고 다 죽이고 어떻게 용서돼요? 그래서 다 복음을 전해도 쟤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쟤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이 가득한데 하필이면 그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자기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해요. 거부합니다. 반대편으로 가다가 하나님 막으셨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회개가 완전했는지 모르지만 돌이켜서 억지로 가서 하기는 싫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고난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나님 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길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저기로 갈 거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편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전했더니 왕부터 짐승까지 짐승도 꼴을 안 주고 해서 회개하니까 그 성이 회복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면 제자의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다 되는 거 이걸 형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방에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보내실 때였습니다. 그때도 원망 없이 주님 주신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태국의 어떤 바닷가인데 어떤 분이 배 위에 과일과 음료수를 팔아요. 관광객들이 작은 쪽배를 타고 이렇게 노젓는 뱃사공에서 의지해서 구경하고 이제 목마르고 힘들면 그 과일 파는 가게로 그 쪽배들이 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면 물건을 계산하면서 이 사람이 장사선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는데 이 사람만 장사가 잘 돼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 언어, 모든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여기 당신 배에 노젓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음료수 한 병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태국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중국어로, 뭐 싱가포르로 다 전 세계 언어로 물어줘요. 그러면 자기 배에 땀을 흘리면서 노젓는 사람에게 음료수 한 잔 어떠냐 묻는데 거절할 관광객이 없어요. 그래서 노젓는 사람도 이 사람 때문에 음료수 한 병 얻어먹고 힘을 내서 노젓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젓다 목마르면 어디로 갑니까? 그 많은 물건 파는 배 중에 그 배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장사의 세계에도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누가 보이죠? 노젓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노후되는 사람이 힘든 게 보여요. 다른 배는 왜 안 되죠? 언어가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전 세계 언어로 물어주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생명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자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19장 이하에 엘리야가 갈멜산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없을 때 비가 내리게 하고 기도함으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마차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서 도망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능력의 종이잖아요. 엘리야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이상하시겠어요. 능력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의 종이 도망가버리면 하나님의 체면에 안 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 괘씸한 놈 할 수 있는데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못 찾습니까? 금방 찾아내십니다.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에게 야, 네가 도망가면 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그에게 먹여요. 지쳐있는 그를 먹이세요. 먹이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일곱 제자들이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또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여기서 기다리고 뭘 해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낙향합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잡힐 리가 있나요? 예수님이 물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고기가 가득 잡혔으니까 이제 못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야, 너 제자가 그 모양이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선을 굽고 숯불에 떡을 준비해서 그들이 올랐을 때 먹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에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음성은 들려요. 그분께 물어야 돼요. 누구십니까? 이 음성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핍박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제자는 말 속에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이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가 보여야 내 말에 절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뭐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전부 말의 상처예요. 생각해보지 않는 말, 생각하지 않고 던지는 말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리는 주님 대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 대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 주님 대신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주님 대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는 주님 대신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은 주님 대신 공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직장인은 주님 대신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님 대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면 그들을 위하시겠습니까? 위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투성이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딱 한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골로새서를 써서 지금 보낸 거예요. 그 안에는 이 교리적인 설교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 감동, 감격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감정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다 표현해야 됩니다. 기쁨, 슬픔, 병듦, 늙어짐, 죽어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는 슬픔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이 엄청난 로마서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

때는 감정적 표현이 돼요. 기쁨에 대한 표현, 슬픔에 대한 표현, 감격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귀신자가 되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함으로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터치가 없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메마릅니다.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비밀이란 단어예요. 이 비밀이 뭘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비밀은 감추어진 거잖아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알아요. 어떤 사람은 통 알지 못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비밀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믿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이 비밀의 핵심은 뭐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병행 구절 에베소서 2장 11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우리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에 보면 첫 번째는 이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 있는 사람이게 할례 없는 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고 율법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 조건적으로 보면 최악이에요. 그런데 이 최악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벽을 다 허무는 거예요.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는 여기 지성소를 가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걸 찢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인 지성소로 나갈 때 속죄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나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덜입고 나가면 됩니다. 구원도 여러분 공로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과 애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 못 갑니다. 제가 주님 목사인데요. 안 됩니다. 장로인데요. 안 됩니다. 권사인데요. 안 됩니다. 제가 30년 봉사한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주의 긍휼만을 덧입어야 돼요. 교회는 한마디로 모든 벽을 허물어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유대인도 있죠. 이방이 있죠. 할례와 무할례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사람 있고 밖에 사람 있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람 있고 바깥에 사람 있죠. 거기 보면 다 가려져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걸 분리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장벽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 장벽, 모든 계층과 세대와 모든 계급, 가진 것과 못 가진 강함과 약함의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버려요. 교회 안에도 보면 먼저 온 자, 나중된 자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부한자, 가난자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람이 다르면 장벽이 생겨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장벽이 있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장벽이 있습니다.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장벽이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 모르는 자 장벽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제자됨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람이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됨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어떤 백수하고 어떤 부자하고 잘생긴 미남 이 세 친구인데 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파선했어요. 그 무인도에 정착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병이 하나 있어. 병을 가져와서 뚜껑을 열었더니 거인이 나타났어요. 뭐 진인지 모르겠어요. 소원 한 가지씩 들을 테니까 말해봐라. 잘생긴 미남이 얘기합니다. 나 지금 즉시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줘. 갑자기 사라졌어요. 여자친구 집에 가버렸어요. 부자인 이 친구는 우리 집 대저택인데 우리 집으로 보내줘. 갔습니다. 이 백수인 이 친구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야 심심하다. 아까 갔던 친구들 다시 불러다오. 그 갔던 친구들이 다시 잡혀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범주에 묶어두려고 해요. 자기 수준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 필요 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만 있으면 좋아요.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나보다 돈 더 가진 사람 필요 없습니다. 다 나보다 못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기 범주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왜? 내가 주님만 본받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주님을 본받는 대열에 합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전부 나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바울을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을 따라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 해결해요. 바울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다의 복음을 전하고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따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저보다 나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끌어줬던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로 살아갑시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따르고 사람이 보이고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제자를 세우되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들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고난을 돌파함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부학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81-0615번 054-281-0615번 포항양학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하늘 편지 열차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하늘 편지 열차. 잠시 후 포항 극동방송역을 출발합니다.

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늘 편지 열차는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 썸머 스페셜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빠른 찬양 중심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황인, 성령이여 들으소서.

0: 김현주의 잠언 낭송.
1: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0: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이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1: 여러분은 지금 조한곤의 하늘 편지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

네, 빠른 찬양 중심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썸머 스페셜 세 번째 이야기. 네, 배지훈의 변찬은 주님의 사랑, 이 찬양 들으셨고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유턴, 예수가 좋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온 하늘 편지 열차. 오늘의 모든 복음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보한국동방송 하늘편지 복음열차, 제작 김보석, 저는 조한권 선교사였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여름이라는 말에 어원이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열매가 열리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고요. 햇볕의 옛말인 열날에서 비롯됐다는 설입니다. 태양빛의 열매가 익어가니 이 두 말의 연관성이 매우 깊어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말과 글은 그 역사가 매우 깊지요. 그 과정에 어떤 말은 사라지고 또 어떤 말은 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과 글에도 생과 사가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요.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니 정말 귀하였고 또 귀한 선물입니다. 모던 힘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듣습니다. 초롬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먼저 듣고요. 소리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이죠. 네, 서머 스페셜은 보다 많은 찬양으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7201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저는 자꾸 악한 영이 저희 담임 목사님께 자꾸 서운함을 느끼게 해요. 물론 제 성격이 관심과 사랑받기 원하는 성향이 강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남들을 오해를 잘해요. 저도 힘들고 남들도 속상하게 만들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7201님. 의외라고 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 탓하기 쉽지. 내 성격이 좀 모나요. 내 성격이 좀 너무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남을 내가 힘들게 해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사실 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자복하지 못합니다. 네, 남 탓하고 어찌하든지 목청 올려서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상한 짓 하려 하고 뭐 그러는 거지. 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 안에서 주 앞에서 감사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감사는 모든 추한 것과 어두운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감사는 더더욱 그래요. 뭐부터 감사해요? 아유, 저 이렇게 남들 힘들게 하고 저희 목사님한테 자꾸 서운한 마음 들고 그러는데 아유, 제가 어디서 감사할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감사로 나가세요. 감사.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 왜 서운함을 느낄까요? 이유가 살짝 사연 중에 있어요. 나보다 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나는 조금 나한테는 소홀하신 것 아닌가? 관심이 덜하신 것 아닌가?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 드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내 성향이요. 원래 사랑받기를 좀 원해요. 관심 받기를 조금 더 예민하게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인을 돌아본과 동시에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감사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한 말씀만 더 나누게요. 뭐냐면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목사님 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께 심진구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털어놓으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멋졌거든. 심진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거예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려요. 지선의 너 시험을 당해, 조수아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다니. 찬송가 119장의 첫 구절인데요. 2절에 가서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로 이어질 때면 늘 코끝이 찡합니다. 우리 모두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빛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 해조차 어두워진 그 성스러운 역사와 진실은 낮고 천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에 지금도 온전히 부여잡을 뿐입니다. 김도현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0: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는 늘 함께 나를 동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가며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1: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는 주님과 어느 곳에 가든 요동치 않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이 시간 북한에서 온 리장미 자매님의 선곡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의 인생은 바람에 날려 버려지는 가랑잎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갖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 찬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숭배하고 섬기며 저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던 저를 택하시고 끌어내오시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죄의 근원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준비된 거룩한 삶을

0: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1: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편곡된 합창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또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죠. 안녕하세요. 찬양 스케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시간.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요. 주님 주시는 생수로 새 힘 얻길 소망하면서요. 8월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찬양 스케치 이 시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에 내가 노래하는 이유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8월 첫 시간 첫 찬양은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란 찬양 여러분 많이 아시죠?

많이 듣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해바다 선교단의 음성으로 함께하고요. 이어지는 찬양, CBS TV 선정 은혜 찬양 베스트 중에 있는 찬양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어서 헵시바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세상에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섬김의 사랑,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길 소망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소리엘입니다. 오병이요.

여진 찬양 작은 평화의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과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아멘. 네, 샬롬 노래 선교단의 찬양, 여진 찬양으로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 고백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찬양 가운데 쉼과

감사 기쁨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언제나 세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끝으로 나사렛 예수 사랑 이야기 찬양 함께 나누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서머 스페셜과 함께한 찬양 스케치 지금까지 진행해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파푸아뉴기니의 사역을 하던 선교사의 일화를 담은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에 갔습니다. 부인은 의사였습니다. 섬에서 많은 원주민들에게 약도 나눠주고 치료를 해주며 원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 사람들은 자기들을 도와주는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선교사 부부는

땅을 구입하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파인애플을 100그루나 심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입니다. 시간이 지나 파인애플은 쑥쑥 잘 자랐고 3년 만에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파인애플 농장 어느 날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할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문을 알아보니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몽땅 다 따가버린 것입니다. 선교사는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원주민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도움이 되고자 심었던 파인애플을 모두 다 도둑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담을 세우고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개도 사서 농장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밀림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안식년 선교사님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집회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것은 원래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러한 설교 말씀을 들으며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데 알아주는 이 없고 오히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파인애플은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파인애플 농장이 원래 누구 것이냐? 그리고 파인애플 농장의 파인애플은 누구 것이냐? 선교사는 하나님, 그 농장은 제가 수고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동네 사람들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나의 것이다. 그 후 선교사님은 선교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농장에 파인애플을 훔쳐갔죠. 그러나 선교사는 더 이상 원주민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왜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는데도 그냥 계십니까? 그러자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 파인애플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파인애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주민들은 하나님 것은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따서 원주민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은 희주율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

내게 있는 것, 찬양하는 시인들의 음성으로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파인애플 스토리에 있는 이야기로 첫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장차 좋은 터에 살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터를 닦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부자들이 많은 동네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부자들에게 돈이 많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먼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터를 닦기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흩어져 없어져 버릴 재물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은 좋은 터를 닦을 수 없습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물질도 함께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말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영웅들의 역사다. 그런데 영웅은 물질로 역사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용기로 역사를 끌어갔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용기 있었던 사람을 마틴 루터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진리, 거짓에 용기 있게 대항할 수 있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갈 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갔습니다. 인신매매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갖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로운 영어 찬송 음반 중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으시겠습니다.

남원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장래 좋은 터를 쌓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은 알렉산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니게네스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재산 목록은 단순했습니다. 박으로 만든 밥그릇 하나, 누더기 옷 한 벌, 밤이면 기어들어가 잠을 잘 수 있는 통나무 집이 전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 쳐들어와서 그리스 전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니게네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디오게네스, 그대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가리고 있는 햇빛을 막지 말고 비켜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처럼 살고 싶소. 디오니게네스가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물질 욕심을 떠나 초연하게 사는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남궁 송옥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향기로운 나무의 소명 이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아름다운 터를 쌓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재물에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18절 말씀인데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터를 닦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교수이셨던 황상민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픈 부자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또 먹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부자들이죠. 돈을 벌고 또 벌고 벌면서 쓰려고는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대단히 배고픈 부자입니다. 두 번째는 체면 부자라 했습니다. 자기의 품위와 체면을 유지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부자입니다. 고급 자가용을 타고 고급 옷과 큰 집을 꾸밉니다. 항상 자기가 부자인 것을 드러내고 돈을 풍성히 쓰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체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철없는 부자입니다. 내돈 내가 쓰는데 뭐 니네들이 뭐냐고 하면서 물쓰듯이 씁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랍의 석유 부자는 자기 옆에

미녀 가수를 앉혀놓고 노래를 시작하며 끝날 때까지 돈을 마음대로 뿌리며 나눕니다. 신나게 노래를 불러댑니다. 수북히 돈 쌓이는 재미로 노래를 마음껏 부릅니다. 그리고 빌딩 위에서 바람에 고액 화폐를 마구 뿌려댑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우려고 미친 듯이 모여지는 모습을 보며 통쾌감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를 철없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가장 바람직한 존경받는 부자입니다. 남에게 존경받는 곳에 돈을 씁니다. 누가 보아도 존경받게 행동합니다. 돈은 있고 또한 존경이 따르고 있습니다. 라삐인 모노바치는 물질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며 그는 늘 말하기를 세상 물질은 세상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세상에서 부자 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부자 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래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돼야 합니다. 소리엘의 음성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은혜로운 영어 찬송 음반에서 영어 찬송으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좋은 터를 쌓기 위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장래를 위하여 일하여야 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에 살아야 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포기하고 삽니다. 오늘만 즐거우면 됩니다. 내일은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마치 우화에 나오는 배짱이처럼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포기한 곤충이죠. 개미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포기한 곤충입니다.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일을 대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터를 닦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를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이것저것 투자하고 그러나 가장 좋은 저축은 뭐니뭐니 해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쫓아내고 원수맺으면 아무도 같이 할 사람이 없지요. 사람을 아끼어서 우리는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애써야 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놓고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군산중등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손영진님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HT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도자기 장인의 작업실에는 조금 특별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깨진 도자기들인데요. 장인은 이 깨진 그릇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틈새를 정성스럽게 순금으로 메워 넣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릇은 이전에 온전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기법을요, 킨츠기라고 부른다고 하죠. 우리의 영혼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깨지고 금이 갑니다. 실패의 상처, 관계의 아픔으로 마음이 조각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틈 사이로 찬양이라는 가장 순결하고 선한 은혜를 채워 넣으신다는 겁니다. 아픔 속에서도 흘러나오는 찬송은 우리의 상처를 가장 빛나는 흔적으로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깨진 자리마다 마땅히 올려드릴 찬양을 채워갈 때 우리는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세곡의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자사연 밴드의 상처는 별이 되어, 창문에 당신을 향한 노래, 슈아그림의 하나님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깊어진 갈등으로 도저히 대화조차 이어갈 수 없던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만 가득 찬 이 집안은 늘 차갑고 고요했겠죠. 마침내 관계의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느낀 어느 날, 아내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거실에 앉아 평소 좋아하던 찬송가를 나지막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잠시 후에 남편도 방에서 나와 아내의 곁에 앉아 서툰 목소리로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찬양의 가사가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부부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높은 벽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밝혔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풀지 못했던 미움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찬송 속에서 기적과 같은 평안과 용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찬양은 깨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하며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즈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한웅재의 순례자의 노래.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즈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한웅재 목사님의 순례자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깊은 산속 칠흑같은 어둠이 깔린 밤에는 온 세상이 숨을 죽입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숲을 지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가고 동이 트기 직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침묵을 깨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작은 새인데요.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아서 사방이 어둡고 차갑지만 작은 새는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하며 가장 맑은 목소리로 쪼르르르 노래를 시작합니다. 새의 노래가 시작되면 저 멀리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찬양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의 밤이 가장 깊을 때, 아직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먼저 올려드리는 이 찬송은 영적인 새벽을 깨우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하면서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승현의 나의 노래, 옹기장이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승연의 나의 노래, 옹기장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없는 가뭄으로 온 땅이 갈라지고 저수지의 바닥이 또 거북이 등껍질처럼 말라버린 들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양동이로 부지런히 물을 길어다 부어보지만 거대한 땅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이었겠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메마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시원한 소나기가 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몇 분 만에 땅은 생기를 찾고 메말랐던 풀잎들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하늘에서 거저 내리는 비의 한 줄기가 인간의 수천 번의 수고보다 더 완벽하게 땅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메마른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힘쓰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면 시선을 위로 돌려 하늘을 향해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만이 우리 영혼을 가장 마땅하고 선하게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내리는 아주 그 우레와 같은 빗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스름한 저녁 복잡한 시장 통해서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밀려드는 소음 속에서 아이는 덜컥 겁이 났고 눈물이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었겠지요. 울음이 막 터지려는 순간 아이는 문득 엄마가 평소에 늘 불러주시던 그 예쁜 노래, 그 노래가 기억이 난 겁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낯선 풍경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신기하게도 아이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것이라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노래소리를 따라 달려온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폭풍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아이와 같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하늘아버지의 손을 꼭 쥐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찬송 속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난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주일 달빛 가스펠은 강준의 달빛 가스펠은 예배 찬양들로 예배팀의 찬양들로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또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썸머 스페셜 이어갑니다. 첫 찬양으로는 윌러비의 합심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어떤 좀 무더위와 좀 답답함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피서지 생각하면 시원한데, 그래도 이 더위가 주는 갑갑함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찬양으로, 흔히 얘기해서 짜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썸머 스페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도 그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한 시간 동안 함께하시죠.

앰블워십의 달콤한 깨어짐, 유승하 전도사님의 목소리였고요. 김현진 간사님의 예배하는 이에게, 그리고 한부영의 주님은 산 같아서, 마커스 10집 기념 음반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찬양 인도자들, 예배 인도자들이, 다양한 예배 인도자들이 있죠.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호주 힐송의 달린 책을 필두로 해서 여성 인도자들이 정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여성 찬양 인도자들이 정말 좋은 사역들을

또 은혜 사역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숨겨져 있는 서머 스페셜 컨셉은 물론 전국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여성 인도자들의 찬양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엠블버십의 유승화 전도사님도 그렇고 김여진 간사님도 그렇고 이제 한부영 사역자님도 그렇고 너무 각자의 그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들의 어떤 목소리의 특성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사용하심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참 다양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예배 인도자 하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일드해야 되고 튀면 안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기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나도 개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죠. 그 탤런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또 주님께 드리면서 쓰임 받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남성 사역자들도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서머 스페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 또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게요. 팀워십 찬양 오랜만에 듣습니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준비했고요. 전원주 간사님의 소원, 헤세드 워십의 우리의 예배까지 듣고 오시죠.

팀드과 시베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저는 주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의 소원 신부의 노래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방금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헤세드 워십의 우리의 예배는 예배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여름밤과 함께하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휴가지에서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도 질문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휴가지에 있는 지역 교회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 네. 그 시골 교회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또 함께 예배로 참여하게 되면 그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각 교회마다 주시는 또 독특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서겠죠. 뭐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데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성도님들의 연령층도 꽤좀 높으세요. 권사님,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성도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면 정말 뭐랄까 좀 독특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투박하지만 오랜 동안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의 그 예배의 내공이라 그럴까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열망 같은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좀 컸다면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터라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그분들의 목소리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휴가지에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홀리 임팩트, 원희교 목사님이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올림픽트 2013년 화요성룡집회 라이브 앨범 중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들려드렸습니다. 원유경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참 많죠.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훌륭한 예배 인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네, 이미도 이제 다른 그 예배 사역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이 이미도 많이 있고요. 참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음악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외롭지 않게 함께 이 사역의 길을 또잘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와 응원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지막 찬양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짧죠? 네. 썸머 스페셜을 하면 더 짧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오미셸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의 열심 준비해 놓고 있고요. 어노인팅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한여름에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오늘 복된 주일 새벽 여러분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마르는 계절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땅이 마르고 볕이 뜨거워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영혼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법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의 열기를 잠시 뒤로 하고 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함께 나가는 준비 잘 하시고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세상의 불볕더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시원한 평안이 흐릅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마다 다시 일어설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소서. 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3장 모세는 자기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어느 날 광야 뒤편으로 양무리를 이끌다가 하나님이 산 호렙으로 접어들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덤불 한가운데 솟구치는 불꽃 속에서 나타났다. 그가 보니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나 가시덤불이 타지 아니하였다. 이에 모세는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가시덤불이 타버리지 아니한고 하고 말하였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를 살펴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그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니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분이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 신은 신을 보수라. 실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토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분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너의 감독들 앞에서 부르짖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었으므로 내가 이제 그들이 고통을 익히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손에서 건져내되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과 브리스 족과 히위 족과 여부수 족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보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나 또한 그들을 억누르는 애굽 사람들이 압제를 보았다.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위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며 또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징표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라고 물을 것이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아뢰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 자신이라는 분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라고 전하라.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전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이것이 세세대대에 이르도록 나를 기념하는 이름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는 일들을 보았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수족, 히히족, 여부수족의 땅 곧 적과 꿀이 흘러넘치는 땅으로 이끌어 올리리라 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니 너와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애굽 왕에게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당신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사흘길을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시오 라고 그에게 전하라. 그러나 내가 아노니 내가 애굽 왕을 강한 손으로 다루기 전에는 너희가 가는 것을 그가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온갖 이족들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행하게 될 이족들로 애굽을 칠 것이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면전에서 은총을 입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나갈 때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여자마다 자기 이웃과 자기 집에 거하는 여자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들을 구하여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갖추어 입히라.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털고 빼앗을 것이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3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곳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절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시골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은 이모님이 계신데 그래서 여기 있으면 괜찮을까 해서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시골인데 종자가 없어요. 4월 초면 이제 좀 있으면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자가 시골에 이렇게 종자도 없나요? 도둑 맞아서 이렇게 다 종자를 잃어서 지금 종자를 사야 되는데 걱정이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간 돈을 드렸죠. 일부를 드리고 또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같이 이제 지내다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 있으면 잘 견디면 가을이 되면 우린 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기 있자. 너 장가 보내줄게 나중에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이제 산에서 일할 때 왜 이모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싫어해요? 질문하니까 야 막 난리 난 거예요. 이모가 이렇게 기독교 얼마나 나쁘고 와 제국주의 앞잡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선교사와 막 이런 다 이렇게 어? 양해탈을 쓴 늑대들을 막 앞세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냐? 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 자체가 너는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서 근데 저 이모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양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죠. 이모가 이제 알아듣고 신고하겠다.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아, 오늘은 신고 안 하나 보다. 오늘은 아니구나. 근데 이 이모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난 하나님 믿는데요 이러면 막 얘기해버렸거든요. 내가 완전 빗장을 열고 다 쏟아 부어야 진심을 전달될 것 같아서. 근데 이모님이 신고하겠다 하니까 이모님을 전도 못하면 내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전도했죠. 한달 지나니까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과 내가 느낀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 달쯤 됐을 때, 야, 그신 믿으면 농사 잘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람과 구름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농사 따위가 뭐가 이렇게, 이모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모가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신이라고 있다면 진짜로 믿고 기도해 보시라 하고 결말을 못 보고 저는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11월에 또 잡혔죠. 예배 중에 경찰이 들어와서 딱 집더라고요. 어, 꼬맹이 나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엔 탈북민이 또 있었어요. 저 말고도.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 형은 그날 안 오더라고요. 이 형은 어디 갔나 했는데 저를 붙들고 그 형을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제 한국에 오시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형은 운 좋게 그날 교회 안 나가고 안 잡히고 저만 잡힌 거죠. 그래서 그 형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엄청 많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이미 잡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피라미 하나 잡아간 거예요, 경찰들도. 그래서 북한에 또 갔죠.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차비 안 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고향 방문 한번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고향을 안 보내주시고 돌리시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온성으로 이렇게 가서 온성 보이부 단련대 청진으로 갔다가 무산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가장 힘들 때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또 만나게 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던 분. 그리고 보이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유, 다 헛되고 헛되 이러는데 옆에 친구가 해 아래 수고하는 게다 헛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얘는 또 뭐야?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또 힘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한번 탈북을 했는데 마지막 탈북은 어떻게 탈북했냐면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탈출을 했으니까. 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던 친구 집 찾아갔는데 친구가 또 들여놓지 않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정말 이 친구도 중국에서 2년이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한 친구인데 저를 문전박대 하네요. 아, 이게 정말 갈 데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가장 드문 곳이 쓰레기장인데 그쪽에 가서 눈물 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2003년 그 4월 1일 날 같이 탈북했던 사람이셨어요. 야, 힘들 때 찾아와라. 그래서 립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원래.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죠. 근데 그 형도 뭐 이렇게 뭐 하룻밤 재워주고 다시 내쫓긴 했는데, 이제 정말 갈곳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릴 때 꽃제비 숙소에서 같이 지내던 꽃제비를 만났어요. 따라와 하더라고요. 따라갔는데, 거기에 기막힌 인연이 숨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꽃제비들이 여러 명막 우글우글, 소굴인가 봐, 소굴. 그래갖고 있는데, 저기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뭐 이따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쭉 보더니 이렇게 또 일어나더니 어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이름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면은 있는데 아그 어떻게 날 알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98년에 탈북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중국 거리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주머니에 있던 중국 돈 원을 준 상태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있는 꽃제비들한테 그 얘기를 막한 거예요. 꽃제비들이 저를 약간 잡아다가 이렇게 장난감 삼아 좀 골려주고 때려 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 그랬어?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근데 요때 아뭐 마음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혹시 얘네인가요 혹시? 아 꽃제비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중국 다시 가려고 원래 이런 말 북한에서 막 대놓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다시 중국 가려고 라고 했는데 그래 하더니 이제 그 친구 중에는 꽃제비가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자기 친구 만났다고 엄마한테 뻥치고 심지어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면서 군인까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경비대가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길치예요, 사실은. 길을 잘못 찾아요.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안경도 없어서. 근데 밤에 건너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인도하실 것 같으면 길을 잘 아는 동행자를 붙여주십시오. 저 혼자 못 갑니다. 저 이렇게 혼자 못 가요. 지금 몸도 많이 헐었고, 몸도 많이 힘들고, 근데 진짜 길도 잘 알고, 중국어는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밤길에 잘 아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해본 사람만 하나님 응답인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게 2004년 1월 27일이었어요.

30일 날 저는 원했던 도시에 잘 도착했고요. 아무튼 그게 마지막 탈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냥 사실은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누나와 동생 찾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자꾸 가게 하시고 그전에도 두만강은 수없이 건넜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딱두번 이렇게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좀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넣는 이미지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힘들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할때 그때의 북한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옛날 과거를 자꾸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시 북한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계속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어도 북한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살면서 이모님 전도 해봤잖아요. 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들도 사실은. 근데 무서워서 못 믿는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한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국에 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이끄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거랑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사가 됐고 북한에 학교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사실은. 네가 학교를? 네가 막 이렇게 이러거든, 친구들이. 그럴 때 그래, 내가? 나도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지만 일제 통치 시대에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교육 받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알게 되면서 야, 나는 목사님이 될 인품이 좀덜 거듭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신학은 감히 이제 못하고 이제 교육을 선택했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북한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학교에서 후배들 가르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뭐 여명학교 상관없이 그냥 또 이끄시는 대로 저는 또 어떤 일이든 할 마음의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기도해 주십시오. 실력이 준비돼야 하나님 또더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실 텐데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도 하려고 하고 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또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일이라는 영적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폭염 속에서 그렇게 또 쌓였던 것들, 저마다 품은 삶의 무게 속에서 땀 흘리며 애쓰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나는 위로를 가슴 가득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먼지와 상처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으시고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청량함으로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휴식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8월의 첫 주일,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원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향이 매우 좋고 척박한 터에서도 성장이 빠른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땅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 아카시아 나무는 3년 만에 10m 가까이 성장한다고 해요. 사람의 평균 키의 5명보다 더 높은 높이죠. 이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드리우고 주변의 향기를 풍기죠.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자란 주변에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있던 식물이 말라 죽는 경우까지 있죠. 성장력이 왕성한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주변 나무들이 먹어야 할 양분까지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올리브 나무는 제대로 성장하기까지 10년까지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주변 나무들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분을 나눠준다고 하죠. 아무리 척박한 땅에 심어도 올리브 나무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들은 이 올리브 나무를 불사신이라고도 부른다죠. 척박한 땅에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기경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험한 땅도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로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이 올리브나무처럼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와도 같이 나만을 위해서 나만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른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태산과도 같은 험지에서도 땅을 비옥하게 하는 성령님의 열매를 수확하는 우리 모두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의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위해 그 주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 텐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전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337장인데요. 이건 페니 크로스비가 1868년 시은 시지요. 그녀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8,000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크로스비는 미국 뉴욕에서 생후 6주가 됐을 때에 눈에 염증을 잘못 치료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줄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 중에 찬송가 인도자 윌리엄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요청을 받고 쓴 것으로 그녀의 경험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크로스비가 평상시 여러 선교 집회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뉴욕 주립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시각장애인으로 인기가 있었던 그녀는 간증한 많은 죄수들에게 관심을 줬습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동안에 죄수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릅니다. 선하신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세요. Good Lord, do not pass me by. 이로 인하여 집에 돌아와서 페니 크로스비가 그 간증을 들으며 친한 감동을 느끼고 외침을 마음으로 지을 수가 없어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죄수들의 울부짐을 떠올리시며 시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죽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여 줍소서. 후렴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후렴에 주여 주여를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급히 외치는 급한 절규한 말이라고 합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를 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병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할 것인즉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이 받은 물림 가산이요 그들이 나에게서 받은 무죄 판결이라.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무기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한 민족을 기업으로 택하셔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 시기와 분단,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도 기적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문화강국으로 세워주시니 반드시 통일 코리아를 이루어 오직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총과 칼을 거두고 사랑과 섬김의 손길로 맞잡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이 올려드린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함께해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찰나에서 백두까지 주님을 향한 찬양의 울림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저는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오늘 이 시간은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여호와를 온전히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마저도 우리의 상처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요.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맡기신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있는데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10여 년전 압록강을 건너온 양강도가 고향인 김미향 자매가 쓴 어머니에게 전하는 편지를 만나봅니다.
1: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강도에서 온 김미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조선에 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간단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어디로 간다는 소식 한 장 남기지 않고 그 험악한 나라를 떠나 압록강을 건너온 이 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꽃피는 삶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0: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나라 조선을 생각하면 잠 못 드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김정은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도 만나 뵙지 못하고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군홍수로 인해 고생이 많을까 고향 땅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하루빨리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져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매일 보도를 통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고 쓰러져 제가 아닌 죄로 사형당하고 감옥에서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짓떨리며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 북한 땅은 주체 사상으로 10대 원칙으로 변하지 않는 그 땅,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내 민족, 내 동족을 불쌍히 궁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헐벗고 굶주리는 내 동족, 내 민족을 구원하시고 남북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이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함께 만날 그날을 그리면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양강도에서 태어나 10여 년 전 압록강을 건넌 김미향 자매의 편지였는데요.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남과 북을 꿈꾸며 어머니에게 간절한 그리운 안부 인사를 전해봅니다. 오늘 나눈 김미향 자매의 소망이 복음 통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속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에 띄우는 편지, 김미향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높은 수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고 끝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답이 정해진 것만

같습니다. 죽음, 그리고 끝. 이게 얼마나 슬프고 허무하고 괴로운 삶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저주와 같은 또 답이 정해진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잠시 들렀던 도시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등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신들의 계획을 과감히 포기하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돌렸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 앞에는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고, 그렇게만 되어야만 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생겨야 하며, 또 순탄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다른 여타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믿음의 바탕을 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의 모든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항상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걷다가 금은보화를 주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주거나 괴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싱글벙글하고 있겠죠. 아마 상대방이 더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미쳤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주었다고 해도 엄청난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 생명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금은보화 같은 것들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것,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면서 자신의 기쁨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합니다. 이것이 주는 기쁨이 또 이것을 주는 순간이 얼마나 짧으며 다시 비슷하거나 더 자극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의 기쁨을 찾는 것에 중독이 되어 누가 봐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금은보화보다 더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는 종이 쪼가리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선물은 비록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끝에 도달했을 때가 되어야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아주 먼 이야기라고, 그래서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언제 끝에 도달할지 모르는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생명과 영원이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끝이라는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항상 기뻐하라.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모욕과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 없는 싱글벙글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저의 아들이 어렸을 때, 유아원에 다닐 때 울면서 그토록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밤마다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맞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28장에는 소위 축복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런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8장의 후반절의 말씀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면 너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저주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는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2절입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녀를 빼앗겨 노예로 끌려간 그 자녀를 온종일 생각하고 돌아오게 할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다가 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길 원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또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사무치고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 때문에 온종일 생각하고 방법을 알아보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자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그토록 서럽게 울면서 갖고 싶어하는 그 장난감을 그토록 바라는 저의 아들의 마음, 또 기도하면서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또다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아이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자, 무엇을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애타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장난감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북조선의 인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것입니다. 자녀를 바벨론의 노예로 빼앗긴 부모들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겪는 일 전체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들, 그러니까 감사해도 괜찮은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해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습니다.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하셨고 40년간 먹는 것을 친히 공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만을 표현하며 그들이 떠난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추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삼시세끼 혹은 하루에 두 끼, 한 끼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따뜻하게 살아갈 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벌거벗지 않고 입을 옷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부모님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작고 사소한 것들,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소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지키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또 우리가 오늘 심장이 뛰고 숨을 쉴 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허락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어마무시한 형벌을 내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자신이 세상 최고의 왕임을 그만큼 높이고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위신을 보기 좋게 깎아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들을 죽일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답하기에 딱 좋은 질문을 합니다. 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느부갓네살이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나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볼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0: 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왕이여,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에겐 그럴 힘도 없습니다. 라고 세 친구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엄청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성도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내가 풀무불에 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평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고 지키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풀무불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높은 수준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부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좌절과 낙담, 괴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한 공급하고 계셨으며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은 수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모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합니다. 세상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당신의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구원의 기쁨을 항상 기억하면서 또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일 오가는 보행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지역에는 5에서 20mm, 평안북도 지역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함흥과 강릉, 제주, 포항이 27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부산이 26도, 평양과 강계, 대전, 여수, 목포가 2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청진, 춘천, 광주가 24도, 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가 38도, 춘천과 서울, 강릉, 대전, 광주, 여수, 포항이 35도, 함흥 34도, 평양과 목포, 제주가 33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해산이 32도, 신의주가 31도, 청진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결단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보내세요.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겨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강청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주님,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 기도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 예배, 자유, 생명, 평화, 풍요, 이 모든 권리가 분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졌습니다.

0: 함께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남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지금까지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통합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신 김성중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면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일터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교회 또 지하교회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화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곤액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곤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수단이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넓게 알아가는 거죠. 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가 바뀌어요.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냥 금나오라 뚝딱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뭐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주문이죠. 주

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이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 특별히 예레미야서, 저는 그 기도 이머전시 그 번호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곤 했는데 MT77,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후약에서는 JE333, 예레미야서 33장 3절, 그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데 여기 예레미야서의 3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외에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믿음으로 간구해라, 뭐 많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도 오늘 이런 제목으로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서에는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예 제목을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하려다가 오해할 사람들이 생길까 봐 조금 순화해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 예레미야서에는 기도 금지령이 나옵니다. 이건 뭐 공산국가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다니엘한테 얘기하듯이 어느 나라가 강압적으로 왕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시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 예레미야서에 자그마치 세 번 나옵니다. 어때요? 기도하지 말라니까 좋죠? 아, 기도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응? 그렇습니까? 또 하지 말하면 왠지 좀 불안해요. 하라 할 때는 안 하다가 하지 마 그러면 왠지 또 해야 될 것 같은. 예? 여러분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11장에 보면은 그 말씀들이 쭉 나와요. 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광야에서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애굽이나 그 가나안의 현재 살고 있는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저주를 받아. 아, 그때부터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칼 탓이다. 그래서 서로 사인을 한 거예요. 이건 쌍무적인 언약이라고 해요. 조건부적인 언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할 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변하든지 저들이 변하든지 하면 이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 있어서 저들이 이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우상을 섬겨. 그러면서 내 백성 되고 하나님 되는 관계를 저들이 스스로 언약을 깨트려왔어요. 거기에 뭐이 붙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삐 하고 저주 발동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 오늘 11장 11절에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냥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요? 이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세 번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야기가 성경 나옵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 이는 내 등

능력이 네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크게 기뻐함으로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도 약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여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만 중보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고 뭐 정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는데요. 이게 다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응답이 되려면요 그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효과 있게 나타나지.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오래 시간이 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쌓아놨던 그 많은 중보기도가 쌓여있다고 찾아가지 않은 그 많은 중보기도가 왜?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그 많은 중보기도가 쌓여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방법이 없으신가? 하나님 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심판하고 다시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조건부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고쳐 써도 이게 이제 한계 봉창한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은 조건부적인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쌍방의 의무를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혼자 일방의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세운다는 약속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부터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위로와 그 소망의 메시지는 30장부터 33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비교적 심판의 메시지에 비해서 짧게 나오죠. 석장 나오는데 거기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 사람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사인부터 하고 시작해요 지금. 예? 절마다 사인을 해놔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어요? 새 언약을 맺으라. 이전에 신의 산 언약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 광야에서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래서 그 언약이 옛 언약이 깨뜨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이전에는 돌에다 새겨줬지만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 마음속에 둬요. 어떻게 둬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에? 그의 속에 두며 그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여 돌에다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여 이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의롭다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 편에서만 의무를 가지시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서 예레미야서 33장 15절 16절에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예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절대적 의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0: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허물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이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주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통합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불평도 사랑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오늘 내 영혼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봤습니다. 8월부터 우리와 함께하시는 목사님이시지요.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0: 오늘은 불곰에게서 살아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과 중간을 밑도는 학생이 함께 숲으로 산책을 갔어요. 산책을 하는 도중에 그들은 아주 배고픈 불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등을 하는 학생은 재빨리 불곰의 달리기 속도와 자기의 달리기 속도를 비교해서 자기의 생존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빨리 도망을 친다 해도 12초 후면 불곰은 자기를 따라잡는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계산 결과에 절망한 그 학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쳐다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글쎄 이 멍청한 친구가 불곰이 얼마나 빠른지도 모른 채 그 불곰보다 빨리 달리겠다는 착각을 했는지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내 갈아신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하도 기가 차서 그 와중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너 미쳤냐?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저 불곰은 당할 수 없어. 너는 결코 저 불곰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단 말이야. 주제를 알아라. 그러자 성적이 좋지 않은 그 학생은 신발끈을 꽉 조이면서 대꾸했습니다. 왜 내가 저 곰보다 빨리 달려야 하니? 나는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살 수 있어. 웃음이 나오지만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많이 그렇지 않아요?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 던져진 우리 인생들.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지혜는 이웃과의 공생, 상생을 용납하지 않지요. 그건 바보짓입니다. 이기주의의 영악스러움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생명 살리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완전한 죄사함을 제공하십니다. 어느 누구든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성령의 열매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

그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매일 문을 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열어야 하루의 삶이 시작되고 또 문을 열고 나가야 학교로, 직장으로, 교회로 나갈 수가 있고 저녁이면 결국 집에 문을 열어야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은 문을 여닫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람은 평생을 문으로 드나들다 결국은 또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이 땅에서 드나드는 문이 어느 문이었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들어갈 문도 결정이 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 좁은 문에 열심히 출입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 문으로 들어가겠지요. 반면에 세상의 넓은 문, 유흥과 향락의 문으로 출입한 사람은 지옥 문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실 때 때가 늦기 전에 구원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좁은 문이 천국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있으면 듣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1: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창원남중학교 교목이신 박현건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어긋난 일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잘못된 삶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악한 법안들을 발의하거나 제정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빛을 따라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체제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 2일, 8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휴가로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만 상황은 어려워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달 8월을 광복의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광복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에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우리 민족에게도 큰 의미가 담겨진 절기인데요. 우리는 조국 광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제2의 광복인 남북 통일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8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배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배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입니다. 예전 색은 여전히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49편, 누가복음 12장, 골로새서 3장을 읽으면서 영적 통찰력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오늘

주일에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열정으로 목회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1년 8월 2일 65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요. 하영조 목사님은 1946년 9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되던 해 6.25 전쟁으로 부모님과 함께 한반도 끝자락인 목포로 피신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약한 자를 섬기며 자랍니다. 대학생 시절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CCC에서 학생 리더로 캠퍼스를 섬기며 김중곤 목사님의 영향으로 복음, 성령, 민족을 향한 열정을 갖고 집중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폐결핵을 앓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대학 졸업 후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마치고 1976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신학생 시절부터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 등 많은 연예인을 전도하며 연예인 교배를 세웁니다. 1981년 12월 문서사역의 새 지평 두란노 서원을 창립합니다. 1985년 영국 유학 후 돌아와 온누리 교배를 세우게 되며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러브 소나타 개최 등 선교에 대한 열정이 늘 뜨거웠던 하영조 목사님은 액트 29라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국내, 미주, 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중동에 34개의 비전 교회를 설립했고 선교 전문 위성 방송인 CGN TV를 개국합니다. 과로로 인한 만성간염과 당뇨, 고혈압, 간암 등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란 별명을 가졌던 하영조 목사님은 온 세상을 위한 교회, 온 세상을 향한 교회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진액을 쏟아내고 2011년 8월 2일 65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3일 월요일에는 배제학당이 창립된 기록이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인 1885년 8월 3일 서울 정동에 배제학당이 창립됩니다. 한국에서의 신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죠. 미 감리교회 초대 선교사였던 아펜젤라 목사님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특별히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한국에서의 신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겸나, 고영필, 이종훈, 이인탁 이렇게 네 명을 모아 교육을 시작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근대 교육의 첫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듬해인 1886년에 고종임금은 배제학당이란 교명을 지어 하사했고 당시 학당장이었던 아펜젤라 목사님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독교적 희생과 봉사정신을 강조한 교훈을 지었습니다. 배제학당은 그 설립 이래로 민족 순환기를 거치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해왔고 기독교 학교의 대표적인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그 배제학당이 1885년 8월 3일 창립됐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에는 로스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나요?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은 예수 성교 전서라는 신약 성서입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로스역 성서라고도 불리죠. 그 로스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15년 8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 선교사로 1872년부터 중국 대륙 동북지역 선교사로 일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과 동북지역의 관문인 고려문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압록강 연변에 거주하는 한국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부락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던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죠. 그것이 바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는 국경을 넘나드는 한국인 상인들과의 개인 접촉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무엇보다도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침내 로스 선교사님은 서상륜 선생을 비롯한 의주 출신의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그 꿈을 이루죠. 이들은 만주에서 한 팀이 되어 성서의 한글 번역에 힘쓰게 되고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1887년에는 최초의 한글 성경인 로스역 성경,
공식 명칭 예수 성교 전서가 출간됩니다.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대륙 동북 지역에 루스 선교사님이 이같은 활동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루스 선교사님이 1915년 8월 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6일 목요일에는 차례진 장로님이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전남지방민족운동과 신앙운동의 지도자인 차례진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인 1950년 8월 6일 순교하셨습니다. 전남 강진 출신으로 강진읍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일제시대에는 상해 임시정부와 관계를 갖고 국내 독립자금 조달 책임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방 후에 강진읍 배영석 목사님과 같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갔는데 6.25 당시 비난하지 않고 고향을 지키다 공산군에 체포돼 강진읍 시장터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지역사회 인사 두 분과 함께 순교하셨습니다. 8월 8일 토요일은 한국의 침례교 역사의 비운의 날로 기록돼 있습니다. 한국의 침례교는 1889년 12월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 펜 위기 내한에서 한국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 침례교가 시작된 지 16년째인 1905년 8월 15일에 대한기독교회라는 명칭으로 충청도 강경에서 제1회 총회가 소집되기도 했지만 제16회 총회인 1921년부터는 일제 강요로 동아기독교로 교단 명칭을 바꿔야만 했지요. 그리고 1942년 6월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 대표 33인이 함흥형무소에 수감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 후 2년 뒤인 1944년 8월 8일에는 급기야 교단이 강제로 해산당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1944년 8월 8일은 침례교 역사로는 잊을 수 없는 강제로 침례교가 해산당한 날입니다. 같은 날 8월 8일 토요일에 토마스 아켄필스가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독일의 성직자로 사상가로 쾰른 부근 캠벨에서 출생했는데요. 1399년 새로 세워진 아그네스 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원에 들어가서 1413년 사제 서품을 받고 부수도원장을 지냈습니다. 생애 대부분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많은 수양서와 전기를 제작했는데 특히 수도자의 영적 수업의 책으로 성경 다음으로 널리 읽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 토마스 아켄필스가 지금으로부터 555년 전인 1471년 8월 8일 별세하셨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전 세계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배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소리가 한 영혼의 삶을 어떻게 감동으로 채우는지 보여주는 눈물겨운 역사 속 한 페이지입니다. 중국에서의 첫 편지가 1976년 초 처음으로 도착한 이후 1978년에는 53통의 편지를 받게 되고 중국과 미국의 수교가 이루어진 1979년을 기점으로는 홍콩 FEBC를 통해 한 해에

1,781통을 전달받아 한국교계가 극동방송 아세아방송을 통한 중국 선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극동방송의 각종 간행문에 자주 등장하는 생명줄 던져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이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던 재미교포 한태경 목사님이 중국 화룡시에 사는 재중동포로부터 받은 것인데요. 우리 직원이 1990년대에 미국에서 열린 방송인 세미나에서 한태경 목사님을 만났을 때 개인 소장보다 방송사 역사관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 따라 받아온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북방 동포들의 간절한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방송을 듣던 한 조선족 여성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입국해 미화 22,100달러를 직접 헌금한 일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93년 극동방송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모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교회 삼아 예배를 드리던 소수의 여인들이 보낸 이른바 밀사였습니다. 이들은 22년 동안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던 시절에 복음방송을 들으며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극동방송은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그녀를 보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16명의 성도들이 34년간 모은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소천한 이후 그 교회 성도들은 극동방송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생명줄 같은 극동방송에 그동안 모은 헌금을 보내야겠다고 결의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던 중에 성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혼이었던 33살의 김정현 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현아, 이 헌금을 네가 가지고 한국에 계신 극동방송 김장한 사장님께 드리고 오너라. 예? 왜 하필 제가 가나요? 공산국가에서 외화를 밀반출하는 일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라는 한마디에 이 문제를 놓고 이틀 동안 금식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현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만약 가다가 공안에게 걸리면 바다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돈을 보따리에 싸 허리에 단단히 둘러맨 뒤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2박 3일이 넘는 위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김정현 씨를 보낸 뒤 그 시간부터 중국의 노인들은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동이 트면 바로 산에 올라가 더덕과 도라지 같은 산나물을 채취해 말려서 시장에 내다 팔고 단무지를 절여서 팔며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마치면 다음 사람이 이어받는 릴레이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출발 전 김정현 씨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네가 가서 이 일을 성공하면 5월 5일 몇 시 몇 분에 김정한 목사님의 음성으로 잘 받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해달라고 꼭 부탁드려라. 우리는 여기서 그 음성이 라디오로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마. 드디어 배를 탄 지 이틀 만에 한국 월미도 인천항 부두에 도착했고 김정현 씨는 어렵게 극동방송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무척 바쁜 일정과 중요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한 목사님은 방송국 직원과 함께 급히 정현 씨를 만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겨운 헌금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휴가철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나 가족들이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8: 덜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빨리 극복하는 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지. 큰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를 여행을 간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기가 어디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안 하니까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아, 나 야로스던 가고 싶다. 그거 가면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 그냥 생일날 뭐 해주래. 알아서 해래. 그러니까 또 1년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맨날 하긴 어렵잖아. 아, 나 오늘은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럼 편해. 저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부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저 그런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지.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사랑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경의 철칙이야. 아내, 남편 존경하라. 남편, 아내 사랑하라.
7: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행복한 그런 여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사랑에 관련된 좋은 찬양들, 찬송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안식의 영성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본문의 말씀으로 안식의 영성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축구나 농구 경기 같은 운동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에 잠시 쉬는 시간을 여러분 뭐라고 부를까요? 하프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선수들은 전반전에 쏟아부은 체력과 또 자신의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고요. 또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15분 정도 되는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팀의 분위기나 또 후반전의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프타임은 체력을 충전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TV에서 방영하는 열혈 농구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농구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모여서 아마추어 농구팀과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팀의 감독이 전 국가대표인 서장훈 선수입니다. 키가 엄청 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전반전을 큰 점수 차이로 이기고 나서 하프타임에 선수들이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이 감독이 선수들을 보면서 정색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기고 있다고 좋아하지 마. 정신 차리고 더 긴장해. 더 큰 점수로 이길 수 있어. 긴장을 늦추면 안 돼. 감독이 선수들을 다그치면서 말하니까 이제 한참 이기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요. 감독의 그 말에 얼굴에 긴장감이 확 들고 집중력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에는 뭘 잘했고 이제 상대는 어떻게 나올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해. 전반전을 평가하고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지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프타임은 잠시 멈추어서 휴식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후반전을 더 잘 뛰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원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자신의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여인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나라 시돈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왕비의 신분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의 산당들이 세워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이 악한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여호와인지 대결을 통해 이 결말을 내자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그들이 섬기던 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신들이 만든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소리질러 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급해지자 이제 그 사람들은 칼과 창을 붙잡고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제발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도랑을 만들어서 각을 뜬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그 제단 위에 흠뻑 붓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그 제단과 제물을 흠뻑 적시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려져야 하는 불로 태워야 하는 그 제단에 물로 먼저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는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세벨 때문에 우상스를 섬기던 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이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만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은 반드시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땅, 이 땅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 대로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불이 내려졌습니다. 제단 위에 놓였던 번제물과 그 나무와 돌과 흙들이 모두 태워지고 도랑에 가득 차 있던 그물까지 그 불이 다 핥아서 말려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과연 그렇구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850명이나 되는 우상의 선지자들이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아무리 부르고 소리쳐도 그 제단에 불을 내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불을 내리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그 즉시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나아가서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가 이제 곧 내리게 될 것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 이슬조차 내리지도 않던 그 북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 만물까지도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온 백성들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9장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모든 일을 겪고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들과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떼죽음을 당했는지 이세벨에게 가서 코자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우상의 선지자들을 이끌었던 이 이세벨이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면 여러분,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객을 보내거나 암살자를 보내서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이세벨이 자객을 보냈다거나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이세벨이 마음의 분노를 느끼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로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어찌 되었든 이세벨이 보낸 이 사신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놀랍게 승리했던 이 당당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의 저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침체의 현상은 우울증 증상과 비슷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감사는 사라지고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뜨겁게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차가워지고 냉랭해져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기쁨과 감사보다는 정죄와 미움이 내 마음에 더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내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다면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가 맡은 사명이 무거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시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하고 내 영혼이 불안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의 불안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깊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850대 1로 영적인 대결에서 그는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말에 절망과 좌절을 느끼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저 멀리 남쪽 유다를 지나 유다의 맨 아래 경계까지 부엘세바까지 한 걸음에 달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의 사원을 내려놓고 자신은 더 깊은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 들어가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를 지나 남유다의 가장 아래쪽 그것도 모자라 더 아래에 있는 광야까지 걸어 들어가서 그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아니,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그냥 이세벨이 무서워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진짜로 죽고 싶으면 이 광야까지 먼 곳까지 도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세벨에게 순교하면 됩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멈춰있던 그 비가 큰 비가 되어서 온 땅을 적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이 북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소망을 이 선지자가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합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눈으로 경험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세벨이 더 날카롭게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극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내려와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지쳐서 지금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탄식하고 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야 깊숙이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게 해주셨습니다. 피곤한 그의 육체와 상처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가 먹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천사가 준비해 주신 것을 마음껏 먹고 누워있던 이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와서 또다시 그에게 먹여주시면서 내가 허락한 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면 나고자의 낙인을 찍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디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피곤해지고 마음의 근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침체로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낙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무엇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무엇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안식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한 것입니까?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일곱째 날에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라고 안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지키도록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밤이 되면 뭐 해야 되죠?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시나 봐요. 밤이 되면 잠자리에 누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안식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잠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회복되게 하셔서 다음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서 절망과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먼저 먹이시고 우리를 재우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걸어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엘리야를 부르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굴에서 나와 여호와의 산에 섰을 때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 후에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곳에 불이 내렸습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메타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호렙산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들을 때 세미야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를 회복시키고 이것을 위하여서 이곳으로 너를 불렀다.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을 기름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합의 왕조를 끊어버리시고 새 왕조를 세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지고 이세벨의 말이 그 마음속에 박혀 두려움으로 저 멀리 부엘세베까지 한 걸음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 안식의 영성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본문 1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이 남아있다. 7은 완전수죠.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신앙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잠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떡과 물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더 이상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시는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일 강단. 주일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지속적인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보면은 보통 늘 그런 생각을 저희도 이제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을 우리가 믿음을 우리 스스로를 체크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보면은 보통 거기에 우리가 세마지를 못하고 잃어버린 것에, 또 내가 이만큼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또 내가 이게 있었는데 없어졌다, 자꾸 그러다가 보니까 통장에도 들어오는 돈에는 우리가 행복하거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별로 그런 감이 잘 없는데 나가는 돈이 커질 때는 우리가 많이 그것 때문에 신경도 쓰고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어떤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삶의 형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너무 신발이 신고 싶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으로부터 운동화를 한 벌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너무 금이야 오기야 신다가 벗었다가 신다가 벗었다 그러다가 결국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년 그때부터 계속해서 눈물로 울고 막 그냥 다니고 이래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 애를 만났습니다. 니 왜 그래 우느냐? 그래 물었더니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로 사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지금 울고 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조금만 내하고 걸어가자. 그래서 그 조금 더 갔더니 장터 입구에 한 어른이 두 발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어른을 보더니 이 어른 노인이 하는 말이, 야, 니는 신발 한 짝 때문에 이렇게 그 신발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아직 니 자태는 건강한 두 발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 저 어른은 신발을 신으려고 해도 발이 없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때부터 울음을 끄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잃은 것만 바라보면은 사람 평생 불평하고 살아요. 잃은 것만, 내한테 들어왔다가 없어진 것을 생각하면은 그게 평생 아깝고 불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은 평생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른이 그 아이에게